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이들과 함께 가을을 한껏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수놓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리호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 산천을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청춘과 젊음은 모두 떠나가 버렸지만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동창생들이랍니다. 훈춘시 정화가의 리영자 씨는 졸업 50주년을 맞으며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이 만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노래 기러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 계시는 최매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매화 씨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동생에게 축복을 보내왔습니다. 최매화 씨는 비록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동생 신혼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부서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림장호 씨도 연기시 조양천진에 계시는 어머니 강옥금 씨의 89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3: 예.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더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도대체 무슨...
3: 무슨
1: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시간 경제니까 물론이지요.
1: 예예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마른 알돈을 벌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2: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마른 알돈을 버는 바람이라고요?
1: 예.
2: 리 선생님, 그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1: 예, 선생님.
2: 목도를 좀 벌어보자고요.
1: 아니, 이거 그렇습니까?
2: 네네네.
3: 아, 여보게, 여보.
1: 네.
3: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1: 진짜요?
3: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2: 예,
1: 진짜냐?
2: 네, 예, 알려주세요.
1: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2: 예.
1: 어떻게 마른 알돈을 버느냐?
3: 어떻게 버느냐?
1: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3: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쉴 수 있나?
1: 왜 못 쉬?
2: 어떻게 쉬는겨? 어?
1: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3: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1: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자네 좀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놀아볼까?
3: 그게 좋겠군.
2: 그게 좋지 않나?
3: 자, 여기까지.
2: 정말 이거 끼막해 못 살겠다. 어,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사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관적 그림의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로 가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글쎄.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기래가 다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지. 그 엄마 그 딸이 이런 거 얼제나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막은 애 다니 김처자니 아, 딸이 잔치를 한 데서 아, 막은 애를 또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급하는가? 쌍하면 자꾸 시기지. 모르겠다, 이게 될게라.
3: 계세요!
2: 양국이니?
3: 있는가, 집에?
2: 누구신다?
3: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2: 오랜만이다, 예.
3: 야, 정말 오래간만이요. 예. 오래간만이요.
2: 예. 아, 어찌다.
3: 아이, 그런데 어찌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2: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3: 농촌에?
2: 예.
3: 아이, 거긴 어찌라고요?
2: 저, 샤가 시켰습니다.
3: 이제 뭘까나 이 집에서 개혁을 제대로 하는구만. 야?
2: 개혁 뭐지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3: 얼쏘얼쏘얼쏘.
2: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까?
4: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2: 무슨 일이 있습니까?
4: 잔치를 하게 됐어.
2: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4: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3: 야야야야.
2: 몇번 참까?
3: 야. 아야, 그것도 불새를 물어봐야 잘 생각 안 나. 가만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2: 제가 있습니다.
3: 얘네
2: 세기상감밥, 바부상감밥.
3: 야,
4: 아이, 그 세기상감들지 어떻게 바부상감 드는 게?
2: 네 살짜리니까.
4: 야,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긴 몇 달 좀 늦뜨고 나면.
2: 걔가 천수라는 게 영 별나.
4: 아니야, 아니야.
3: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바짝바짝하게 하지 말자 말지. 야.
4: 아, 그런데 세기 쪽에서 자꾸 제 전혀 하고 사업지로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3: 내 사귀자 여자 여자 쪽에.
4: 야야, 그거 알아줘야 되지.
3: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에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니구나. 여기 있는가?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2: 예.
3: 어, 야, 낙인애 같이, 야, 이놈이 꼬오란데!
2: 예.
3: 야, 야, 그러게요.
2: 예.
3: 그럼.
2: 예.
4: 내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2: 그래, 그래, 그래.
4: 꼭 같이 와요.
2: 야야야야. 아, 웃으라도 안 맞지. 다섯 번째 사람의 청소 많은 소리 큰가 봐. 매고 다니는 많은 우편 배달 후에 내 나중에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중에 아예 없나 봐. 아이가
1: 대부분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지코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1년은 마찰이다. 1년 마찰이. 그래서 어찌나시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나를 봤다고 그래서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고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도 한번 뽀뽀를 거든.
2: 말 놓지 마. 빨리 말해서 어제 왔는가?
1: 아유 어제 왔겠어. 당신은 저
2: 아유 그래 말 놓지 말란다. 야 좀 당신 노래라면 말 아이 못 빨리 말하자. 빨리 어제 왔는가?
1: 아, 내 노래로 내 말을
2: 야 하지 말. 빨리 노래라. 야, 저, 어제 왔는가?
1: 어제 왔는가? 안전하서나 다 당신 생각 깨나 다 당신 생각 좋은 당신의 때때때 아니
2: 이러지 말고 해. 망한 데는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을 좀 있다 없어.
1: 아니 빨리 집에 들어가 좀
2: 얘기 하자.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없어.
1: 아니 어디 자꾸 사람 녹음에 있는다 이게.
2: 내일이 머리 김처산에 딸이 잔질해서 피신 보냈대. 이렇게 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빨리 피신하란대.
1: 아니 누가 너 오기 싶어서 왔는가?
2: 그래
1: 맨 어제 제약 없이 김과장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그는 낚시질
2: 왔더군.
1: 어, 나는 어찌겠어. 아, 그래, 나를 보기만 와드리면 제 하늘이보다 급한 것 밤에 겨나치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이야.
2: 유, 아이 되는 건 둘러보지도 않으면 깬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 하나 나갔어, 뭐.
1: 아니, 뭐 하나 나갔어. 구천해가지고 고기단자 잡아먹겠나 같아.
2: 삼성은 내 남편은 우리 뿌리에서 이제 이쯤 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1: 아이, 빨리 가서.
2: 아이, 글쎄. 그래, 말하기. 저작.
1: 아이, 정말 여기. 아, 가만.
2: 아, 소리를 내 친구 동네 친구.
1: 무슨 일이야, 지금? 강원에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2: 이게 저렇게 나올구만. 야, 그거 어떻게 하면
1: 돼? 무슨 왔다 갔어? 말해.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2: 어디 나네 불고불게 남이라. 남자 왔다 갔어.
1: 어디 남자 왔나 어디데? 어?
2: 성광남.
1: 뭐 성광남이?
2: 예.
1: 야, 얘 이름만 이래 그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한테 말라고 우리 집에.
2: 대발리 있어 갔었던 거.
1: 뭐지? 줄머리 있어 왔다
2: 갔다. 아니 몰리니까 네 남의 집을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1: 그래. 그 새끼 말라고 보러 가는 거. 뭐 말라.
2: 잔치를 한다고.
1: 뭐 그 집 딸이?
2: 광남이.
1: 뭐 너 똥?
2: 예.
1: 야 이름만 와느라 뭐 각시를 바꾸는 게 아 덕분에 바꾸듯이 한 달.
2: 예쁜 생각이다. 손을 흔들기 다시 보내라 하잖아.
1: 아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지.
2: 아 없었지. 무슨 말이야 이 남의 생각.
3: 어머니 집이 옳은가? 어머니!
1: 에이, 부대에서는 돌아오면 나겠습니다. 집안에 사람 있어.
3: 야, 이게 컸다 말이야. 야!
4: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동훈아!
3: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1: 어, 야, 누구든가?
3: 야, 이게 알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에 집처 영호.
1: 네 거기는 나의 얼굴이래 이제 아주 첫돌이신.
3: 아 그렇지 그렇지 니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장면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1: 어?
2: 정말 소원 딱 부르면 터지겠네.
1: 예예. 예. 자 그런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네. 그 좀 돌 좀 보러 보자고 하다가 네.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3: 아 어떻게 말이요?
1: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
3: 좋지.
1: 그렇게 합시다.
2: 이거 봐
1: 없어.
2: 내 사이에야 했음들.
1: 아, 내 20상 띵겠다, 20상.
2: 사람 그렇게 말썽도?
1: 아니, 뭐,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몸딱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냈는데.
2: 글쎄, 손님 그렇게 말 오는가?
1: 아, 내 260, 260표가 걸린다. 그래. 한 300명 오겠지.
2: 그러니까 나 한사에 얼마짜리야?
1: 250원짜리 뜨겠다.
2: 그러니까 1, 2, 2, 한 사람 100원씩까. 그래. 2만 원이야.
1: 그렇지. 그리고 야그 술값하고 술값 다 코에 대지 뭐.
2: 그래 뭐.
1: 만 원 장담 볼게.
2: 그게 떨어진다 말이야. 머리 좋다. 무슨 고객인데 자꾸 또 오고.
1: 아, 지금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저게 찾아보려고.
2: 오, 야.
1: 여기 있구나.
2: 그만하면 되지 무슨.
1: 유병거리야.
2: 누기길래?
1: 어제 유병거리랑 모르는가?
2: 누기?
1: 그 독창 배우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보이쇼 독보이쇼 하이 헤이.
2: 아! 오! 알만하구만! 그 농수촌에 생긴 사람이야.
1: 그래 그래 그래. 오,
2: 이 사람이 형 잘생겼지.
1: 아, 야야 잘생겼다.
2: 어,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 너무 돌았으면 하겠다. 당신보다 더 잘생겼더라.
1: 아, 이제 갑자기 부실해졌니?
2: 난 그 사람 옆에 앉았다. 아이, 진짜. 내 고작 고백한 게 이 모습.
1: 왜? 저 유빈걸 선생입니까?
2: 있구나.
1: 어째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질 갔을 때 내 그 홍총 도마를 줬지, 그 뭐입니까? 아, 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귀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되는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2: 오겠다,
1: 오겠다. 오겠다. 이영글이다.
2: 이건 무기인데.
1: 어째 이영글 아버지 모른다 싶은데요.
2: 무슨 거 해?
1: 어서 문을 어서 어서 이리 가자. 말해.
2: 아.
1: 홍선동이 어디 있었고? 뭐지?
2: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알길래? 아,
1: 전번에 내 길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2: 그래 이제.
1: 그 아버지 신분증 아니겠어?
2: 그랬었던.
1: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 하라면서 알려주더라고.
2: 그 아버지 명하게 생겼지.
1: 아, 그래.
2: 그 머리를 딱 해봤으면 좋겠다.
1: 정말 그 사람은
2: 야, 그 꼬리 원래 재밌었는데 꼬리 같아 한번 안아봤으면 아, 이게 내가 지금
1: 내가 지금 사랑한테 그냥 불쌍히 놀아야지.
2: 아니, 그럼 나 유병걸 선생 이게 안고 내 중간에 왔다 아마 옆에 안고
1: 야, 정말 그
2: 아이, 그만 해도 저 그런 말이지.
1: 왜? 저 이영구야 봅니까?
2: 있었는데?
1: 아, 예. 어째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님께 드렸지 그 말입니까?
2: 누구이 대기?
1: 아 예. 예, 저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2: 이야 난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야지 그 어떻게 온도?
1: 아야 야. 바로 내 번째
2: 했는데.
1: 옆에 조금만 해설 책도 다 해줬지.
2: 이야야 그래. 그래서 보자 했는데.
1: 다물래.
2: 그만, 야. 경매
1: 나 온돌이라.
2: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족인도 저저족인도.
1: 아, 전번에 우리 집 와서 온돌 소리 하던 나그네 말이 온돌 소리.
2: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1: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일 있으면 자기네 전화 안 하면서 내 전화번호 적어준더라 말이야.
2: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달라 했지.
1: 어?
2: 이 뭐저리야.
4: 아이고, 생일을 축하한다.
1: 예, 예. 아이, 바쁘시네 또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4: 아, 일단 와야 되지.
1: 예, 예, 예.
4: 야, 야, 야.
1: 저,
4: 아, 이게 어째 이렇게
2: 예?
4: 내 지네 일찍이 왔쨍가?
1: 아, 아니, 이제 곧 올겠다.
2: 예.
1: 아, 자, 먼저 자리 한번 싶어요?
2: 예, 저기 그런가.
4: 야, 그래, 그래.
2: 지금 저 어사이 쿠쿠마 거기 앉아.
4: 야, 야, 그래지.
2: 술을 딱 타야 말했어.
4: 그래, 그래.
2: 지금이라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라 했어.
1: 예, 내 전화 지금 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2: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씨 다 되는 게 어째 손님이 아예 없는데.
1: 글쎄 이제 시간이 다 되는 게 뭐지 그런가 이게.
2: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이에야 하잔데 내 말 아이들 뜬 게.
1: 좀 가만히 생각해 좀 혼자 죽겠네.
2: 이거 봐.
4: 일로와!
1: 아이고!
2: 언제 벌써 나온다!
4: 아이고! 당시 오늘이 삼만 먹고 체랬구나!
1: 술한잔도 짜는 게 벌써 있어가지고
4: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1: 예, 예, 그렇죠.
2: 잘 가시오.
4: 야,
1: 명심하시오, 명심하시오.
4: 예, 그래,
5: 다시!
2: 우리 숙한 거 다 음식을 어찌, 저 고도나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나 듣지. 내 말은 절대 안 듣지. 저한 명도 없어. 이제 오겠습니다, 모두.
1: 그때 다 불러갑니까?
2: 누구 다 음식이 나온 거 물려준다 했더니 내 말 안 듣는 게 그나저나 간에 체질 얼마를 내놓었었던
1: 어디 당신 아이 줄게
2: 아 당신 아이 줄 돈도
1: 아 나도 당신 받았는데 내가 돈을 오고 내가 당신은 펴버리지
2: 아이가 됐는데 야
1: 이 뭐야
2: 나 어찌나 한 사람 왔다는 것도 빈게 그냥 그대로 먹고 갔지 내 말 안 듣는 게 어찌겠느냐
1: 뭐래 진짜 인생에 살지 마자 잠깐 체대가 되지
2: 내게 됐으면 당신 먼저 자리다 해
4: 여예
2: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네
1: 꼼수박질 냈습니다
6: 정말 참새방 아까는 지났던 그래
2: 네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2: 네 생일은 적당하게 즐거
6: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주다 이거지 뭡니까
1: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0: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저연석에서 피 흘리며 싸워온 혁명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춘시에 계시는 열사 유가족 전옥원 씨는 열사이신 아버지 전웅문 씨를 그리면서 노래 부모님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모든 열사 가족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연계식 건공가도 장생사회구역의 송삼식 씨는 항상 사위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장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장백산 기슭은 나의 집을 요청해봤습니다. 연영성 청운현에 계시는 송삼식 씨 장모님께서 사위가 요청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즐거운 생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려녕성 대련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오늘은 연길시에 계시는 리성호 씨 어머니의 88세 생신날을 합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지에 있다 보니 어머니의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여정 아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고 싶다면서 노래 도라지꽃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예쁜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재잘거리는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어느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상큼한 에너지, 밝은 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을 응원합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할까요?

0: Os três da cor, mas ela tremia de mostrar o quê?
1: Hoje, 여성 클럽은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 그리고 좋은 글, 좋은 음악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챗 애플릿의 롱광 덴탈을 검색해 조선호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여성 클럽은 흑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0: 2, 3, é isso que vai te acontecer.

이승철의 발라드곡 한 곡 듣고 왔는데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어떠세요? 여러 가지 감정이 돌죠. 아, 우연히 짧은 시 한 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랑일 수 있다는 말이 참 좋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아차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서일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자기 그릇만큼밖에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들은 하늘만 바라봐도 가슴이 벅차고 또 어떤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크기만큼 사랑을 담을 수 있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것 또한 타고난 건 아니랍니다. 노력하면 경험치에 따라서 그릇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그릇을 더 커다랗게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저의 마음 그릇 또한 점점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늘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 이런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핑크색 점 하나로 어떤 내용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네, 그럼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하나의 바탕이라면 입술은 그 바탕에서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작은 점 하나 때문에 여자들은 때로는 김빠진 공이 되고 때로는 예쁜 꽃잎이 되기도 한다. 5년 전 어느 여름날 시장에 나갔다가 할머니 70세 됐어요? 라고 묻는 장사꾼의 말에 60언덕에 가올랐는데 실제 나이에 비해 이렇게 얼리 붙여놓으니 불쾌해 사려던 갈치도 사지 않고 획 돌아섰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머리가 휑하고 기분이 흐리터분했다. 책을 보내 만회하며 뒤적이다가 벽시계를 쳐다보고 느릿느릿 일어났다. 유치원에 다니는 외손자의 마중을 준비하던 나는 거울 속 자신이 늙고 평범해 보였다. 그래서 세수를 다시 하고 기초 화장을 하고 눈썹도 그리고 핑크색 립스틱을 골라쥐고 입술에 발랐다. 아,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이 금세 사기를 북돋아주는 게 아닌가. 나는 더 이뻐지고 싶어 깊이 보관해 뒀던 반지와 귀걸이도 꺼내 끼웠다. 거울을 보니 빨리 옷을 차려입고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꾸미고 나서니 거짓말같이 머리도 아프지 않고 정신도 맑아졌으며 몸도 거뿐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외손자를 마중할 시간은 퍼그나 있었다. 그러나 밝은색 립스틱이 나더러 집을 나서게 했다. 이쁘게 단장하고 밖에 나오니 청명한 하늘, 쏟아지는 햇살, 산들바람, 그리고 정원 모퉁이 화단의 꽃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등을 토닥거려 주는 게 아닌가. 사람한테서 상처받고 자연에서 치유받는다던 누군가의 말이 실감났다. 아직은 할머니가 아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면서 가슴을 쭉 내밀고 아파트 남쪽 문을 향해 걸어갔다. 어? 유치원에 가자면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하는데. 멋을 부렸는지라 내 마음은 남쪽 문 옆에 있는 카페에 가고팠던 모양이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청초한 란초 꽃바구니가 놓인 탁자에 가서 앉았다. 얼음이 동동 뜬 커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을 때처럼 기분이 상쾌해났다. 그 핑크색 한 점이 친구와 함께여야 찾게 되던 카페도 혼자 오게 하다니. 음악이 잔잔히 흐르는 카페에서의 한 시간 동안 에너지를 충전받고 외손자를 데리러 골목으로 구부러지면서 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기분을 달래자고 바른 립스틱이 일상을 새롭게 하다니. 오늘의 삶은 이것을 터득한 것만으로도 소득일세. 참 치열하게 인생 제1막을 앞만 보며 달려왔던 나. 어느덧 손자를 두 명이나 둔 진짜 할머니가 됐다. 그러나 누군가 할머니라 하면 반갑지는 않다. 지금도. 인생 제2막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하다. 5년 전의 그날처럼 립스틱도 입술에 바르고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도 하고 가끔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커피도 마시며 여유작작 인생도 문학도 논하면서 나이 들어오는 위축감을 내가 원하는 색깔을 통해 힘을 얻으며 살련다. 여성이라면 일상에 색을 입힐 필요가 있다. 입술에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다든지 예쁜 주황색 가방을 든다든지 노란색 양산을 든다든지 네일 아트도 가끔은 하면서 가슴에 내가 원하는 삶을 자꾸 칠하다 보면 어느새 그 색깔이 생활에 물들여지면서 얼굴에도 삶에도 화색이 돌게 되겠지 싶다. 나는 앞으로 나이 따윈 염두에 두지 않으련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세상이 주는 색깔을 즐기면서 내 인생의 립스틱 빛깔처럼 고운 색을 칠하리라. 옷도 나이답게 점잖게 입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내가 입어 편하고 자신심이 일고 또 입어 시대 감각이 느껴지면 그런 옷을 서슴없이 차려입으며 젊게 살련다. 나는 남들의 시선과 비난에 굳이 나를 끼워 맞추지 않겠다. 어차피 살아가노라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인생 제2막에서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가며 나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 어차피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젠 립스틱만 바르면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 오늘 아침도 집안일을 끝내고 립스틱으로 화장을 완성하고 나니 집을 나가고 싶어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다. 친구는 하얀 바탕에 푸른 잎 돋친 티셔츠에 청치마를 받쳐 입고 머리 핀 팔찌, 비취 반지, 목걸이로 한껏 멋을 내고 약속 장소에 나와 있었다. 난 립스틱만 바른 것도 자신심이 충만해서 집을 나오고 싶던데 너는 나보다 더 나오고 싶었겠다야. 우리들은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골목길을 빠져나와 주 도서관 열람실로 들어갔다. 우리 도어시간은 집안일을 잊어버리고 책을 읽고 점심이나 같이 먹고 헤어지자. 그래자. 책을 보다가 서재에서 책을 고르는 친구를 슬쩍 봤는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는지 얼굴에 미소가 한빠거려 한 송이 모란을 방불케 했다. 나는 책을 읽다 말고 조용히 30년 전의 나를 돌아봤다. 30대에 가게에서 김치를 팔며 자신심을 잃었을 때도 나를 구해준 건 핑크색 립스틱이었다. 아침 시장으로 나갈 때 하얀 위생모를 쓰고 하얀 앞치마를 정갈하게 두르고 입술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곱게 바르고 위축된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줬다. 립스틱 바른 차분한 입술은 나의 정신적 허기를 달래주었다. 꿈을 향한 목마름이 나를 꼭꼭 아침마다 립스틱을 바르게 했고 그 한 점이 나의 하루를 선명하게 해줬다.

내 심리적 대변이라도 하듯이 내 가슴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입술색으로 표현된 건 아닌지. 립스틱을 바르며 희망의 색을 놓지 않았던 내 생애 20년 세월은 지금의 행복을 실어다 줬다. 립스틱에 감사하다. 인생 제2막을 살아가는 요즘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작은 변신의 순간을 맞이하곤 한다. 화장을 한 다음 기분에 따른 립스틱 색깔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 색깔로 할까? 저 색깔로 할까? 립스틱을 빙빙 돌려보면서 그날의 색깔을 선택할 땐 내 소중한 삶에 이쁜 칠을 하는 것 같아 너무 기쁘다. 립스틱을 입술에 바르는 작은 행위 하나가 나더러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자신심을 선물해줬다. 립스틱은 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마법의 도구였다. 내가 선택하는 립스틱 색깔은 나의 감성과 성격을 표현하는 작은 신호다. 붉은색은 나의 자신감과 열정을 상징하고 핑크색은 사랑과 로맨틱한 감정을 담아내고 오렌지색은 활력과 활기를 주는 등 각각의 색깔은 나에게 하루하루를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한다. 립스틱은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 안에는 우린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비밀이 담겨 있다. 혹시 귀찮아서 화장을 하지 않은 날, 립스틱만 입술에 살짝 발라도 생기가 확 살아나지 않던가? 그 멋에 여성들의 핸드백에는 반드시 립스틱 한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닌가 싶다. 나는 립스틱처럼 곱게 물들고 싶다.

네, 금방 오경희 작가님의 글 핑크색 점 하나로라는 작품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는데요. 아마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은 많은 공감이 가셨을 것 같은데요. 또 남성분들이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죠. 그럼 달달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할까요? 장나라의 노래입니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편집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르녹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 산책 코너입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면 우리를 구원해주는 한마디가 있죠.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지금 이 순간이라 하면 늘 흐릿한 것 같습니다. 내일 걱정에 어제 후회에 사로잡히다 보면 정작 내 손에 쥐어진 오늘의 기회를 놓치기 일쑤죠.

매일마저한 작은 일에 전념하며 힘을 키워보십시오. 네, 우리처럼 신문 방송에 정사할 경우 단편의 기사를 번역한다든가 아무런 주제 하나를 갖고서도 나만의 기획안을 만들어보며 화면을 상상해본다든가 네, 멍을 때리는 잠깐의 시간이라도 나 자신이 프로감독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서성한 지금의 경험이 쌓여 전문가로 성장할 토대가 마련됩니다.

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여러분께 작은 실천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일을 정하십시오. 통제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내려놓고요. 네, 두 번째는 매일 세 가지 작은 성공을 기록하기입니다. 네, 오늘 완성한 소중한 순간들에 감사하십시오.

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먼 미래를 바꾸는 힘은 놀랍게도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 작은 걸음에 숨어 있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지금이 빛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배웁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인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지혜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처음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경험한 것은 그 번이다. 가을에 오는 날 퇴근하고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보니 엄마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다. 구급차를 불러서 연변병원에 실려갔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다. 나는 믿기지가 않았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알츠하이머에 걸린 엄마를 돌보는 일은 마냥 쉽지는 않았다. 주위에서 엄마를 양로원에 보내라고 권고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함께 지내왔었다. 엄마의 병세는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엄밤을 자지 않고 물건을 두드리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말하는가 하면 화장실 변기를 밥상이라고 하면서 반찬을 그 위에 넣기도 하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여기저기 문질러 놓기도 했다. 가끔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어린아이처럼 절절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밥을 해준다면서 밥가마를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다 타버리게 하기도 했다.

한 번은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면서 창문으로 나가려다가 다리가 철망에 끼인 적도 했다. 나는 2시간을 낑낑거려서야 겨우 엄마를 안전하게 내려오게 할 수 있었다.

엄마는 점점 아이가 되어 갔다. 딸애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덩달아 자기도 먹고 싶다고 때를 부렸고,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부할 때면 나는 아이를 달래듯 아이스크림이라고 구슬려서 밥을 입에 또 넣어줬다. 목욕을 할 때면 나보다 어린 딸의 말을 잘 따라줘서 유치원생인 딸애가 할머니의 목욕을 거들어줬다. 엄마를 보살피면서 가끔은 너무 힘들어 도와주지 못할 망정 애만 먹인다고 원망도 많이 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차라리 애를 먹여도 좋으니 제발 가지 말라고 속으로 애원했다. 엄마가 없으면 나는 어찌 살아갈지 막막하여 많이 울었다. 그 순간 오로지 엄마랑 더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의사 선생님한테 엄마를 제발 살려달라고 목숨만 보트에게 해달라고 애를 했다. 이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나를 홀로 두지 않았다.

엄마는 목숨은 구했는데 음식을 드시지 못하여 류동식을 겨우 드실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나는 너무 기뻤다.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다행스럽다고 여겼다. 엄마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기뻤고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스무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퇴원하라고 했다. 링게르 주사를 빼고 집에 오니 엄마는 전에 비해 더욱 식사를 보탰다. 엄마는 하루하루 야위어 갔고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매일 숨가쁘게 호흡하는 엄마의 숨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엄마는 병환에 있으면서도 선녀를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딸애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물이라도 떠넣어주면 이상하게 그것만은 넘겼다. 하루하루 뼈가 앙상하게 말라가는 엄마를 보는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도대체 효도가 뭐길래? 힘들게 숨을 쉬는 엄마를 보면서 때론 고통에서의 해탈이 엄마에게 더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다.

너무 힘들지. 난 엄마와 너무 함께 있고 싶어. 엄마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엄마를 이리도 고통스럽게 할지는 나도 몰랐어. 미안해. 엄마가 생전에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못해서. 나는 엄마의 귓가에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안쓰럽게 지켜보면서 불안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하루였다. 그날 엄마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니 영영 세상을 떠나갔다.

몸은 따스한데 심장이 멈췄다. 우리 엄마 안 죽었어. 우리 엄마 안 죽었어. 나는 미친 듯이 날뛰면서 엄마를 데려가지 못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12월의 조유가 내 뼛속까지 스며들어왔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지금도 파란 하늘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과연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는지를 물어보니 정답은 여전히 모르겠다. 그 무너진 하늘을 떠받들고 나는 엄마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엄마 사랑에 힘입어 꿋꿋하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네, 하늘이 무너지던 날. 남계화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네, 엄마라는 단어만으로도 마음이 찡해납니다. 산나물 캐러 가는 길도 어미등에 엎여가면 꺾이리다고 했습니다. 작품을 따라 우리 마음도 같이 녹아드는 것 같습니다. 산은 높아도 부모 은혜 아래 있고 바다는 깊어도 자식 사랑 안에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해가 갈수록 쇠약해 가지만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더없는 정신적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창가에 앉아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을 그 사랑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교통신호 등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잠깐의 서두름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 보행자 보호선을 지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생명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갑시다.

세 번 기회를 만나다라는 책중에는 일과 생활에서 다양한 시련에 부딪힐 수 있고 수많은 좌절과 고통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좌절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달관적인 태도라고 했습니다. 달관적인 태도는 전 현실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좋지 않은 현실을 만나도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 믿고 더 당당하게 더 즐겁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는 언제나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달관적인 태도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南侠过来了，你们哥俩怕什么？莫非怕他杀了你们？
1: 有那么点儿，他瞪眼就宰人呢。那小时候比我师父都邪乎，我们俩净挨他的揍了，有时候打我们个半死，恨不能把我们吊起来吊到马棚，一宿一宿都吊着不放下来。后来我师娘心软呐，苦苦的哀求，他才把我们放下来。就这样，从小立了规矩，把我们打怕了。一见着我们这个大师兄，我们俩腿肚子都转筋。
0: 哎，有我们你们怕什么？掌灯时间又不太长，你们算协助官府，也是你们两个的责任呢。你们俩怕什么？外头还有这么多的军队。
1: 嗯，
0: 好吧，要那样我们哥俩就去一趟，切记别把事儿捅了啊，别弄砸了，心神稳住，天塌下来有我们在这接着呢啊，只要把他拖住，到掌灯的时候我们肯定到。
1: 好了，二位老爷，那我们就去办去了，你们可早点去啊，别把我们甩出去不管了。
0: 还求此礼。给他们哥俩拿的钱，形如龙形如虎，先到了点心铺买了四彩礼，把衣服收拾收拾，进了陆安山琵琶峪。你这里边是大庄村，那道修的可干净了，两旁边都是花草树木，里里拉拉都是人家。你看他俩还没来过，就像奔刑场似的，那嘴咧的跟瓢差不多。老乡，打听打听尉迟良大官人在哪儿住。里边有一座石桥，过了石桥往前走不远，道边上有一所庄宅，特别漂亮，那就是他家。谢谢谢谢谢谢。往前走不远，果然过了一座石桥，再往前走一段，甭打听了，一眼就看出来，对面是个小广场，和这个宅子这个漂亮，跟画上画的似的。起几的门楼，黑色的大门关着，九凳青石的台阶，两溜拴马的庄子，门上挂个小牌，用铜油漆着尉迟良。哦，就这儿。哎呀，形如龙看看形如虎，形如虎看看形如龙啊，心说这个杀人的魔王就在里边待着呢。但愿老天睁眼，保住我们哥俩平平安安，抓住这个贼，好立功受赏。
2: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뉘우스입니다. 우리 성은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국경 통상구의 대외 개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성내 통상구의 출입국 인원과 교통수단 검사 물량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역대 동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성의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은 2,034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으며 이중 수출액은 639억 3천만 원으로 19.2% 증가했습니다. 주요 통상구들은 곳곳에서 성과를 내는 개방 구도를 보였습니다. 흑하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은 1,782만 9천 톤, 무역액은 560억 5천만 원에 달했고 특히 출입국 자동차가 10만 8천 대에 이르러 전년 동기 대비 86.7% 급증했습니다. 수분화 도로 통상구와 동령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 총량은 각각 10.7%, 32.1% 늘었으며 하얼빈 태평국제공항 통상구의 출입국 여객은 37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인적 흐름, 물류 흐름, 자본 흐름이 빠르게 집결하는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발휘되는 개방정책 효과, 수출 제품 구조 최적화, 산업 발전의 고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내 모든 통상구에서는 주 7일 24시간 예약 통관, 사전 신고, 2단계 신고, 통상구 도착 즉시 선적 등 일련의 통관 편의화 조치가 전면 시행돼 대외무역 경영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수출 상품 구조는 계속 최적화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우리성 자동차 수출 증가율은 121.4%, 의류 수출은 90.8%, 기초 유기화학 제품 수출은 82.3%를 기록했으며 이 세 개 품목이 대외무역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올 들어 우리성은 수출은 가공에 주력하고 수입은 현지 정착에 힘쓴다는 핵심 구상 아래 대외지향형 산업이 빠르게 집결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분화 종합보세구, 흑화 호해무역산업단지 등 플랫폼을 통해 목재, 곡물, 수산물, 육류 등 수입 원자재를 현지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제품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통로 경제를 수출입 가공 경제로 전환시키며 단순 통과 물량을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지역적 우세를 바탕으로 우리성은 수로, 육로, 철로, 항공 입체적 국제 물류 허브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경 간 통로를 단일 지점 돌파해서 입체 허브로 전면 업그레이드해 전성의 대북 개방 신고지를 구축하는 데 견고한 통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 성의 국경 간 인프라 건설이 속도를 내면서 입체적 통로 체계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철도 통로의 운송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7월 말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 감옥사 동강철도 구간 신설 동강특대교의 모든 보강 작업이 완료돼 전 구간의 궤도 부설 단계로 진입하면서 열차 통과 능력이 3배 이상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동부 통로를 통해 운행한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는 누적 4만 편을 돌파했습니다. 수분화 철도 동상구는 철도 신속 통관 모델을 심화해 단일 열차의 통관 수속을 30분 내에 마침으로써 통관 시간을 운행 초기보다 80%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올해 첫 8개월 동안 수분화 세관은 중국 유럽 전기 화물 열차 607편의 통관을 감독 관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7.49% 증가했습니다. 수상 통로와 항공 통로도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극 통상구의 명수기 화물 운송은 2025년보다 10일을 앞당겨 운항을 시작했으며 전 8개월 동안 누적 수출입 화물 물동량은 14만 7,400톤으로 2025년 연간 화물 총량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전 8개월 동안 할빈태평공항 세관은 누적 화물 전세기 207편의 운행을 감독 관리했는데 전세기 수출 화물이 2,329.8톤에 달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7%, 62.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할빈 공항의 대러시아 통항 노선은 블라디보스토크, 이루크츠크, 하바롭스크, 야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8개 도시를 아우르며 대러시아 극동 노선 수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감독과 편의화 조치가 협력해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상구 시스템은 철도, 세관, 출입경 검사, 기업 등 4자 간 데이터 장벽을 허물고 러시아 측 운송 서류의 온라인 사전 전송과 시스템 지능형 번역을 실현해 서류 검증 시간을 1시간 이상에서 30분으로 단축했습니다. 올해 전성 각 지역에서는 표재배 방식의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활용해 햅쌀이 보다 일찍 시장에 나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하얼빈 수화 등지의 일부 저속뼈 논에서 먼저 수확이 시작되면서 벼 가을 거지에 막이 올랐습니다. 합작사 소속 농가들은 논에서 라이브 생방송을 통해 전국 네티즌들에게 풍작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천성에 거주하는 한 맞춤 주문 고객은 13년 연속 이곳에서 벼를 구매하고 있는데 수확철이 시작되자마자 영상통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풍작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올해 승평벼 합작사의 벼 재배 면적은 2만 2천 무에 달하며 이 중 약 4천 무는 주문식 재배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할빈시 통화현에서는 일부 조숙벼가 먼저 수확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막 올해 수확이 시작되는데 벌써 내년 13만 무 규모의 맞춤형 벼 주문이 전국 각지의 식량 기업으로부터 접수됐습니다. 이는 현지에서 보급한 최저가 수매 플러스 수익 배당 모델 덕분입니다. 중국 우수 생태 쌀의 고장으로 불리는 통화현은 지난해부터 주문식 농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합작사는 사전에 농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적인 재배를 일괄 실시함으로써 품질을 안정시키고 생산량도 높였습니다. 재배 모델의 혁신과 더불어 수확 단계에서도 새로운 방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학강시 보양농장에서는 올해 단계별 수확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햅쌀의 조기 출하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식량 손실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지평현 흥안향 선흥촌 민족문화공연 및 농민풍수절 테마 행사가 일전 선흥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공연 플러스 체험을 특색으로 해 문예공연, 게이트볼 경기, 양걸춤 공연, 민속체험, 조선족 전통 음식 시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예공연은 관할 지역 간부와 주민들이 직접 연출한 것으로 조선족 무용, 합창, 시, 낭송이 차례로 펼쳐졌으며 민족 풍정과 향토족 정취가 어우러져 각 민족 주민들의 활기찬 정신적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민속체험 전시구역에서는 발, 디딤, 절구 등 전통 농기구를 전시해 농경문화의 내실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족 주민들이 현장에서 찰떡, 김치 등 전통 음식 만드는 기법을 선보였고 주민들이 적극 체험해 조선족 민속 문화와 풍작의 기쁨을 체감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현국화였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2번째 시간입니다. 한쪽으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나날에도 주부에게는 은근히 불쾌한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것은 바로 방병리에서 일어난 류키영의 철수 사건이다. 그때 탄장과 곽상이 위험한 국면을 돌려세우지 않았더라면 적들이 진지를 돌파하고 어떤 국면이 초래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주부는 탄당위원회를 오후에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점심때가 지나자 당위원들이 하나 둘 모였다. 시간이 되자 주부가 목소리를 높여 본 문제를 꺼냈다.
1: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육형 동맹의 엄중한 우경적 오유와 그에 대한 책벌 문제를 토론하겠습니다.
0: 회의 참가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지만 엄중한 우경적 오유라는 말이 나오자 방안 분위기는 전혀 없이 엄숙해졌다. 사람들은 멸시와 불만과 분노가 어린 눈길로 류키영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류키영은 되려 목에 힘을 주며 목대를 꿋꿋이 쳐들었다.
2: 이건 당원회의입니다. 저는 우리 당대표가 말씀을 좀 공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1: 공정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어서 말아.
2: 저는 정치위원 동지가 이 류키영의 역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전면적으로 심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류키영은 혁명에 참가한 후 많은 전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크고 작은 전투에 몇십 번 참가했습니다. 매번 전투에서 제가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걸 하나하나 심사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별적인 지도를꾼들이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급급히 결론부터 내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1: 좋소. 그럼 방종리 전투에서 동부가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부터 말하오.
2: 아무 전투나 다 좋습니다. 방종리 전투도 좋고 그 이전에 어떤 전투라도 다 무방합니다. 마천령 전투, 남천문 전투, 대화정마을 전투, 태원 전투, 그 어느 전투든지 다 좋습니다. 제가 우경적 오유를 범했으며 비겁하게 놀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대공을 세워서 받은 상장을 내놓을 수 있으며 그것을 씻어버리겠습니다.
1: 자,

0: 철수시키지 않으면 련이 적에게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전사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전사들이 헛되게 목숨을 바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1: 류키영의 말을 듣던 선양이 마른 기침소리를 냈다.
2: 희원도모, 동무는 전사들의 생명에 대해 책임지다고 했는데 그럼 왜 3년 전사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소? 동무는 왜 동무의 진지가 돌파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전탄의 진지가 돌파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소?
0: 아참, 동무는 실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요.
1: 선량과 류키영이 팽팽하게 맞서자 일령 지도원 진국발은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을 조였다. 선량은 때를 놓치지 않고 진국발에게 화살을 날렸다.
2: 구체적인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일령 지도원 진국발 동무가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3: 아, 그래, 그래, 그래.
4: 맞아.
3: 진동무 좀 얘기해봐.
4: 얘기해봐.
1: 좌중의 목표가 자기에게 집중되자 진국발은 얼굴이 지지이벌게 나면서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였다. 주부는 그 꼴을 보기 민망해서 진국발을 바라보며 핀잔조로 말했다.
5: 진국발 동무, 동무는 그 자유주의를 언제면 고칠 수 있겠소? 동무는 언제나 문제를 감싼단 말이오. 문제가 이렇게까지 엄중한 정도에 이른 것은 동무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거요.
6: 그렇잖아도 말하려던 참입니다.
5: 그럼 어디 한번 시원히 말해보.
6: 저도 그때 류경 동무가 시들해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박용희로 행군하는 길에서도 이렇게 행군하다가는 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용희에 이르러 적들이 아직 도망치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들 기뻐서 야단이었는데 조동무만은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 조동무가 적들이 벌써 도망치고 우린 뒤에서 그저 슬렁슬렁 쫓아가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짐작했습니다.
0: 진동무, 사실을 말하라는데 나색이 어떻다느니 짐작하는 건데 어떻다느니 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동무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어서?
2: 진동무, 주눅이 들지 말고 계속 가라고.
6: 사실을 내놔라고? 그럼 사실을 말하지. 박용리에 이르러서도 조동무는 그닥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형이 주공 임무를 맡겨달라고 탐부에 요구했지요. 처음에 저는 그래도 전투성이 강한 동무가 다르긴 다르다고 좋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탐부에서 정작 조동무의 요구를 들어주자 조동무는 하얗게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고 이번에 무사할 것 같지 못하다느니 아마도 여기서 쓰러지게 된다느니 뭐 자기가 죽으면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다가 기념으로 양설 동무에게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0: 이것 보, 진국발 동무, 우린 오랜 전우가 아니여. 우리가 함께 있은 지 어디 한두 해요? 그런데 지금 동무 그게 뭐여? 내가 동무와 농담으로 한 말을 당위원회에 내놓다니. 그리고 그 말들은 바로 내가 혁명을 위하여 몸바칠 결의로 총만대 했다는 걸 보여준 것이여. 이건 이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견결히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말이오.
5: 오랜 전우란 말은 참으로 숭고한 말이오. 하지만 그 말로 한 사람의 착오를 덮어감출 수는 없소. 오랜 전우일수록 이런 때에는 안면을 보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보다 더욱 심각하게, 더욱 투철하게 말해야 하는 거요. 그렇지 않고서야 오랜 전우를 해선 뭐란단 말이오. 중국발 동무, 안 그렇소?
6: 옳은 말씀입니다. 전이 지난날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그저 감정이나 상하면 사이가 벌어지고 사업도 잘할 수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나 부딪히면 생사를 같이 해온 오랜 전우인데 딱딱하게 원칙적으로 놀지 말고 정치 몽둥이를 휘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일은 작게 만들고 작은 일은 없애버렸습니다. 상급에 보고하면 아무래도 조동무가 비판을 받을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쌍방이 다 좋을 것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5: 동무는 그게 무슨 사상이오? 어서 계속하오.
6: 부대를 인솔하여 진지에 도착.

0: 간 다음 저는 영장이 지휘서를 전해내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정한 것을 보고 적들의 포화에 연계가 끊어지면 부대의 정황을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과오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영장은 지가 군사를 모른다고 한바탕 닦아세우더군요. 박용리 전투에서도 적의 탱크가 강을 건너온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러다 곽상이 절수하면 우리가 포로로 될 수 있다고 하면서 1년 진치에 감옥에 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진치에 이르기 전에 전사들이 영장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철수했습니다. 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전년에 배치된 전사들은 적들의 첫 번째 공격을 물리치고 진지를 훌륭히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1: 혀가 돌아가는 대로 실컷 말해보라고. 한 동지의 과언을 그렇게 보태서 말하면 누가 믿어줄 줄 알아?
0: 아니, 내가 동무의 과오를 과장해서 말했단 말이오? 어떤 건 아직 말하지도 않았소. 제1차 작전에서 일연장이 예정된 방향으로 철수하지 않은 것도 동무하고 물어보고 한 노릇이오.
2: 그 말에 주부가 흠칫 놀랐다.
3: 일연전장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승인하지 않았소?
0: 정치위원 동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적들이 산호구에 포사격을 들이대자 일연장은 옆으로 철수할 수 있는가고 조동무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동무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후에 정치처에서 조사하게 되니 조동무는 내막이 드러날까봐 남의 눈을 속이고 일연장을 찾아갔습니다.
3: 류키영이 일연장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했소?
0: 조동무는 일연장을 찾아가 기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먼저 책임을 안소. 책벌을 받지 않게 할 테니까. 우리 둘 다 비판을 받게 되면 일이 난처하게 되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후 일연장은 책벌을 받고서야 자기가 조동부의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걸 알고 저에게 가만히 말하더군요.
3: 연락병의 말로는 조동무가 철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 않았소?
0: 아, 그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조동무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3: 류키영 농부, 이게 대체 무슨 작품이요?
2: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선량이 허리를 쭉 펴면서 진국발을 바라보았다.
4: 또 한 가지 괴상한 일에 대해 좀 물어보게요. 듣자니 류키영 도무가 조선 전선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원자탄을 방지하기 위해 흰 하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일이 있어 없소?
5: 아니, 그런 엉뚱한 일도 있었단 말이오?
6: 아, 그러게 얼마나 황당하오.
5: 보다 별꼴 다 보겠구만.
3: 진동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사실의 진상을 말해보.
0: 그렇잖아도 말하려던 참입니다. 조선으로 떠나기 전날에 조동무가 주인집 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5: 아니, 거의 사실이구만. 이런 해괴한 일을 다 보겠구만.
1: 이건 거짓말이요. 비방이요. 하긴 흰 하부를 하나 만들긴 만들었어. 하지만 진국발로 뭐. 동무는 무엇으로 내가 원자탄을 겁내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0: 동무가 그래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번 전쟁은 이전의 전쟁과 다르다. 미국 사람들이 원자탄을 떨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누구요? 동무는 또 나보고도 하나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
1: 친구발 동무, 내가 동무한테 잘못한 게 뭐요? 나에게 의견 있으면 서슴없이 말해줄 것이지 왜 남을 헐뜯는가 말이요. 동무는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으며 어림짐작으로 말하고 있어.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하는 말을 거지 들을 사람 누구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현명한 주부 정치위원부터 믿지 않을 거요. 선량 영장이며 리 교도원이며 그리고 여기 앉은 모든 동무들은 누구나 다 믿지 않을 거요.
3: 루키오, 당처! 당회의에서 그 무슨 낡은 사회 보세요.
1: 아니, 낡은 사회 보세라니요.
3: 그래, 동무 말대로 하면 진국발 동무가 동무를 옳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국발 동무가 아직도 동무의 본질을 똑똑히 받아내지 못했단 말이오. 동무는 지금 진국발 동무가 남을 헐뜯는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남을 헐뜯는 건 바로 동무 자신이오.
2: 점점 궁지에 몰리자 류키영은 주부에 대한 존경심이 가뭇없이 사라지고 대들듯이 나오면서 말투도 바뀌었다.
1: 아니,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3: 그럼 내가 말해주지. 첫째, 동무는 조선에 나온 후 얼마 되지 않아 곽상 동무가 양설 동무를 꾀이고 있으며 동무의 발등을 디딘다고 우리한테 여러 번이나 말했소. 그러면서 우리더러 곽상을 좀 족대겨주라고 말하지 않았소? 후에 나는 양설동무와 물어보고 나서야 동무가 한 소리는 죄다 거짓말이고 남을 모함하는 소리라는 걸 알았소. 둘째, 청천강 북쪽 기슬개사의 전투에서 일부러 보복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곽상동무를 해치려고 했소. 셋째, 이번 방종리 전투에서 동무는 제 마음대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소. 이건 동무한테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한 우경적 사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알리지 못할 음흉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해줘. 곽상이 앞뒤에서 적의 공격을 받게 함으로써 그를 없애치우려 했단 말이오. 이런 더러운 개인주의 사상과 우경적이며 죽음을 겁내는 비겁한 사상을 동무들한테 솔직히 털어놓으란 말이오.
2: 류키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온몸을 와들와들 떨었고 입술까지도 바르르 떨렸다. 강탈을 받은 류키영은 성이 나서 길길이 뛰었다.
1: 저서, 그런데 당신한테 묻겠어. 이게 그래, 응? 개인주의란 말인가? 응? 이게 그래, 우경적이며 비겁한 표현이란 말인가?
2: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리더니 다리에 상처를 가리켰다.
1: 자자자, 모두들 보시오. 내가 다시 한번 묻겠는데, 그럼 이 상처는 도대체 뭐요? 승냥이가 물었소, 개가 물었소? 인민들에 대한 나의 공헌은 온통히 알고 있고, 사에서도 알고, 군에서도 알고 있어. 집단군 사령원까지도 알고 있단 말이오. 오늘 당신은 내 머리에 똥벼락을 들씌우고 나를 개꼴망신 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될 소리오. 흥, 안 되고 말고. 당신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다른 사람을 족대기는 재간밖에 더 있어? 그렇게 사람을 족대기고는 자기 위신이나 높이고. 난 여기 모인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견이 없지만 당신에게는 의견이 있어. 당신은 오늘 까닭 없이 나를 타격했는데 난 이따위 회의에 참가하지 않겠어.
2: 류키영이 나가려고 문고리를 잡았다.
3: 류키영 동무, 돌아오시오. 동무에게는 당회의를 무시할 권리가 없어. 동무가 퇴장한다는 건 동무 자신이 진리를 두려워하며 문제가 밝혀지는 걸 두려워한다는 유력한 증거요. 동무에게 당에 대한 관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동무가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그따위 짓은 하지 않았을 거요.
5: 류키영 동무, 어쨌든 동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오. 자자자,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4: 자, 앉으라고. 이보게 친구, 앉으라고. 이건 당회의란 말이네.
2: 한참 망설이던 류키영이 제자리에 돌아왔다.
1: 난 당회의를 무시하지 않았고 동무들을 무시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정중히 성명하는 바요. 내가 정치위원 개인에게 의견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요. 그렇더라도 아까처럼 그렇게 분별 없이 행동한 건 옳지 못하오.
5: 그렇고 말고 아무렴 그래야지.
1: 그렇지.
3: 희영 동무, 지난날 동무가 세운 공로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조선 전선에 나온 후부터 동무가 우경적이며 비겁하게 처사했다는 것도 사실이오. 공로로 과오를 덮어 감출 수도 없거니와 우점으로 결함을 덮어 감출 수도 없다고 생각하오. 관건은 문제의 뿌리를 잘 봐야 하는 거요. 동무가 지난날에는 용감했는데 오늘은 왜 용감하지 못한가? 왜 전투의욕이 약해졌는가? 그 뿌리를 파내고 허심이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류키영 동무가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들 머리를 써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2: 주부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회의의 의제를 해결하도록 인솔하는 호소였다.
4: 제 생각에는 진국발 동무의 말을 좀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소.
2: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을 맞으며 가족들과 함께 들놀이를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좋은 이들과 함께 가을을 한껏 만끽하면서 아름다운 가을 추억을 수놓아가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광동성 광주시에서 근무하는 리호 씨가 고향을 그리면서 요청한 노래 고향 산천을 보내드립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청춘과 젊음은 모두 떠나가 버렸지만 언제나 그립고 보고 싶은 것이 동창생들이랍니다. 훈춘시 정화가의 리영자 씨는 졸업 50주년을 맞으며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이 만년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노래 기러기를 요청해봤습니다. 네, 훈춘시 2중 67기 전체 졸업생들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한국에 계시는 최매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최매화 씨는 오곡백과가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는 동생에게 축복을 보내왔습니다. 최매화 씨는 비록 결혼식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동생 신혼부부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즐겨보는 소품 부서 문제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밖에 한국에 계시는 림장호 씨도 연길시 조양천진에 계시는 어머니 강옥금 씨의 89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이 소품을 요청해왔습니다. 요청한 소품을 이번 순서에 보내드립니다.
1: 봅니다, 봅니다, 바람이 붑니다.
2: 서풍입니까, 남풍입니까?
1: 서풍도 아니고 남풍도 아닙니다.
3: 그럼 북풍이 분다 이거겠지?
1: 아이고, 북풍도 아니라고.
2: 아, 그럼 동풍이겠죠?
1: 예, 그 비슷하게 맞았습니다만은 받침 하나가 틀렸습니다.
3: 예. 아니, 아니, 아니, 여보게. 어? 그럼 더풍이 분다 이거겠구만.
1: 아니야.
2: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무슨 풍입니까?
3: 아, 도대체
1: 무슨 풍이냐?
2: 네.
1: 돈풍이 붑니다, 돈풍.
2: 네.

0: 예예예. 예. 자 그런데 요즘 네. 참 이상하게도 네.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말은 알돈을 벌 수 있는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1: 뭐라고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말은 알돈을 버는 바람이라고요? 예. 리 선생 그거 좀 저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0: 예 선생.
1: 목도를 좀 벌어보자고.
0: 아이고 그렇습니까?
1: 네네네.
2: 아, 여보게 여보. 네. 그 방법을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0: 진짜요?
2: 아 그럼 내가 돈을 내지.
1: 네, 진짜냐? 네 알려주세요.
0: 그럼 똑바로 들어보라고.
1: 네.
0: 어떻게 말은 알돈을 버느냐?
2: 어떻게 버느냐?
0: 해마다 잔치라고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쉬는 거냐?
2: 아니 어떻게 한 해 두 번씩 생리를 셀 수 있나?
0: 왜 못 쉬?
1: 어떻게 쉬는겨? 어?
0: 양력으로 한 번, 음력으로 한 번.
2: 아이 뭐라고? 세상에 그런 바람도 있나?
0: 아 있지 않고. 자 그럼 다른 정 믿지 못하겠으면 우리 세상 한번 좀 연구를 놀아볼까?
2: 그게 좋겠군.
1: 그게 좋죠.
2: 자
1: 그렇게 합시다. 정말 이거 끼막혀 못 살겠다. 어, 오늘 무슨 일 장마다 보러 나가서 반갑지 않은 사학교 동사 만나가지고 허구 무채 왔는지 정말 모르겠다. 가 학교 때 공부는 어째 그리 뒤져야 하는지. 아 그리고 저 남자들 앞에서 해반죽그림에 연애를 어찌 일찍이 시작하는지. 피로 가기 바쁘게 시집 갔다던 게 글쎄 아 내일 모레 또 굳이 딸이 잔치를 한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스무 살이 시집 갔지 가 딸이도 스무 살이 그 엄마 그 딸이 이런 거 얼쩌라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니? 아, 내일 모레 아, 나그네 다니 김소장이 아, 딸이 잔치를 한대서 아, 나그네로서 시내는 동생네 집에 보냈는데 다니라는 건 공자를 제때 발급하는가? 샤가하면 자꾸 시기지. 아, 모르겠다 이게 될때가
2: 계세요!
1: 우리 안국이니?
2: 있는가 집에?
1: 누구신다?
2: 아이고야! 있구만! 야 있구만! 이거 예. 반갑소 반갑소!
1: 오랜만다 예.
2: 야 정말 오래간마요 예. 오래간마요 예. 아,
1: 어찌다
2: 아이 그런데 어째 집이 이렇게 썰렁한가? 어? 어, 집에 나가네.
1: 저기 농촌에 갔습니다.
2: 농촌에? 네. 아이 거긴 어찌라고요?
1: 저 샤가 시켰습니다.
2: 이제 볼까나 이 집에서 개혁을 제대로 하는구만.
1: 개혁 뭐지겠습니까? 집에서 공박 잡술 수는 없고.
2: 쏠쏠쏠.
1: 그런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3: 야 내사 항상 기쁜 일이 있어서 냅니지.
1: 무슨 일이 있습니까?
3: 잔치를 하게 됐어.
1: 딸이 벌써 잔치를 하게 됐습니까?
3: 아이 내 네, 한다는 말이지.
2: 야야야
1: 몇 번 참까?
2: 야 그것도 불세를 물어봐야 잘 생각 안 나. 가만 있자. 하나 둘 셋 아 다섯 번째.
1: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기상감값 과부상감값
2: 야
3: 아이고 세기상간들지 어떻게 과부상간되는게
1: 네 살짜리입니까?
3: 아니야 그 우리 딸하고 동갑인데 생기는 몇 달 좀 늦뜨고만 뭐
1: 걔가 촌수라는 게 영필라
3: 아니야 아니야
2: 그래서 나는 야 이 잔치라는 게 그래서 바짝하게 하지 말자 하지 야
3: 아, 그런데 세기 쪽에서 자꾸 제 전혀 하고
1: 예, 예.
3: 사업지도 바뀌었다는지 뵐 수 있어
1: 예.
2: 네 사그저 여자 여자 쪽에
1: 야야
3: 이거 따라줘야 되지
2: 아, 가만 있자 보자 내 전이 그거 어디다 뒀던가 어 여기 아니 여기 있는가? 응 여기 있구만 자 됐어 이 봤어
1: 예.
2: 어야 나그네 같이 야 이놈이 꼬란데 야야 그러게
1: 예.
2: 그럼
1: 예.
2: 내가 일 바빠서 먼저 가봐야 되겠다
1: 예, 그래,
2: 이제
1: 그래,
2: 꼭 같이 와야
1: 야야야 아우 쓰라도 안 맞지 다섯 번째 사람이라면 청소하는 저를 큰 가발 메고 다니는 나는 우편 배달 후요 내 나그네 피신 보내기 잘했지 나그네 아이 없나 봐 아이가
0: 대부분 머리머니 애들거든 지집구들이 대체 최고다 최고 아니 내가 저기 시골에 있는 동생 집에 가가지고 한 보름 동안 있는 게 이 1년은 마찰이다 1년 마찰이 그래서 어찌나지 집 생각나는지 이렇게 우뚝뚝 하고 왔는데 또 우리 저 집사람이 어찌나 말을 봤다고 저 대단히 좋아할 겐다 그럼 내 또 어찌겠습니까 이게 없는 가족 딱 살봐서 그저 그 높다 산 얼굴도 한번 뽀뽀르거든
1: 말 먹지 마 빨리 말아서 어제 왔는다
0: 아유 어제 왔겠어 내가 당신을 저
1: 아유 말 먹지 말란 대다 야 좀 나 당신 노래방 말 아이 먹지 마 빨리 말아서 빨리

0: 어제 왔다. 앉으나서나 다 당신 생각. 깨나 다 당신 생각. 당신 보고 싶어. 주방 초원 다 당신의 때때때. 아니 진짜
1: 이래하지 말게. 이만 한 대 가서 어디 가서 이틀이나 사흘에서 있다 없어요?
0: 아이씨 빨리 지침이 들다 좀
1: 얘 좀 하자 딱 이틀이나 사흘만 있다
0: 없어요? 아니 어디서 자꾸 사람 녹음에 있는가 이게
1: 내일이 머리 근처자네 딸이 전세에서 피신 보낸대 이렇게 날짜마자 하면 어떻게 하면 또 빨리 피신 하란대
0: 아니 누가 너 어기 싶어서 왔는가
1: 그래
0: 맨 어제 재수 없이 김과자 거기서 만났단 말이야
1: 아 뭐 하나 거기 왔었던데
0: 거든 넌 낚시질로 왔더군
1: 어 나는 어떻게
0: 아 그래 난 나를 보기만 와드려 뭐 제 하늘이보다 더 반가밤에 변하지 잔치에 참가해야 된다며 몇십 번 강조를 하더란 말로
1: 이거 아이 되는 건 둘러 먼저 안내면 깬다고 아 그래 거기는 당신이 뭐하나 나갔어도 뭐
0: 아니 뭐하나 나가서 부천해가지고 고기단 잡아먹겠나 나가겠지
1: 삼선이 되는 한번 저놈이 불리해서 그제 정말 아 그 나서 나가니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는가
0: 아이 빨리 가서
1: 아이 글쎄 그러면 말하기 저작
0: 아이 아이 정말 여기 아 잠깐만
1: 소리 없어 지금도 동네 저기
0: 무슨 일이야 지금 강원에 무슨 우리 집에 왔다 갔지
1: 야, 그거 어떻게
0: 하면? 무색에 왔다 가. 말해! 어제 우리 집에 왔다 간다.
1: 어제 나네 불고불게 남이란다. 남자 왔다 갔어.
0: 어떤 남자 왔나? 어떤데? 어?
1: 성광남.
0: 뭐? 성광남이?
1: 예.
0: 야, 얘 이름만 이래. 거분 여자 봐봐. 뭐 어둠 샤샤샤샤 말았다. 나 지금 말라고 우리 집에 왔다 간다. 강연병 말라고 왔다 간다.
1: 제발 이리서 갔었던.
0: 뭐? 제발 이리서 왔다 간다.
1: 아니, 몰리니까 네 남이 두 명 생각하는 거 봐라, 정말.
0: 그래. 그 새끼는 말라고 보러 가는 거, 뭐하나?
1: 잔치를 한다고.
0: 뭐, 그 집단이?
1: 광남이.
0: 뭐, 너 또?
1: 예.
0: 야, 이러면 오늘은 뭐, 박씨를 바꾸는 게 뭐, 아, 또 덕분에 바꾸듯이 하니까.
1: 그랬을 생각에 손을 흔들게 가서 보내라, 나
0: 아이, 그러니까 다른 말은 없었죠.
1: 아, 없었죠. 무슨 말이야? 이 남의 생각.
2: 어머니 집이 어른가? 어머니.
0: 에이, 부대에서 돌아오면 말했어, 뭐. 집안에 사람 있어.
2: 야, 이게 컸다 말이야. 야!
3: 야, 이게 네 말이 옳구나, 이게 더구나!
2: 야, 이게 오래간만이다.
0: 아, 야, 누구든가?
2: 야, 이게 야르바래, 이게. 야, 69년도 장일에 집처 영호.
0: 예? 야, 야, 인사마저 옳구나. 야, 오래간만이다.
2: 웰일생 아바이 됐어, 이게.
0: 어이, 인사나. 이 사람이야, 내 이전에 집처 같이 내려갔던.
4: 안녕하십니까.
2: 야, 야, 야, 여기 와.
4: 오지.
2: 야.
4: 왜?
2: 너는 야, 지금도 저 여자를 데리고 사니?
0: 어, 그래. 나는 뭐 완공하다.
2: 반갑다, 반갑다.
0: 어디, 무슨 일?
2: 아, 내일이 우리야 첫돌 생일이다.
0: 아, 야! 네 범인은 나의 얼굴이래 이제 아주 첫돌 시신.
2: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정말 모르겠구나. 내 자작년에 잔치를 다시 했네라.
0: 어?
1: 정말 소원 딱 구름이 터지겠네.
0: 예, 예, 예. 자, 그런데 아. 또
1: 네.
0: 어떤 사람들은
1: 네.
0: 그 좀 돌 좀 보러 보자고 하다가
1: 네.
0: 그만에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요.
2: 아, 어떻게 말이에요?
0: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펴내볼까?
2: 좋지.
0: 그렇게 합시다.
1: 이거 봐, 없어.
0: 어때?
1: 내 사이에야 했음도.
0: 아, 내 20상 띵겠다, 20상.
1: 사람 그렇게 말씀도.
0: 아이고 내 우리 집에 그 명함장 있는 거야 몽땅 그대로 저 써가 다 붙여보냈네
1: 글쎄 손님 그렇게 많이 오는가
0: 아, 내가 260 260 표나 보냈다
1: 그래
0: 한 200명 오겠지
1: 그러니까 나 한 사이 얼마짜리야
0: 250원짜리 뜨겠다
1: 그러니까 1, 2, 2, 한 사람 100원씩 가
0: 그래.
1: 2만 원이야
0: 그렇지 그리고 야 그 술값하고
1: 예.
0: 진짜 가서 다 구해야 되지 뭐
1: 그래 뭐
0: 만 원 장담 벌게
1: 그게 떨어진단 말이야 꼬리 좋다 무지고개인데 자꾸 또 봉
0: 아직 내 또 빠진 사람 있는 게 아직 내 찾아본다
1: 오
0: 야 여기 있구나
1: 그만하면 되지 무슨
0: 유병거리야
1: 유병거리랑 듣던 이름 같은데 녹이길래
0: 어제 유병거리랑 모르는가
1: 녹이
0: 그 독창 배웠죠 남자 잘생긴 남자 무슨 노래 부르는가 이 노래 잘 부른다 이게 하이 독불쇼 독불쇼 하이 헤이
1: 아! 오 안간다구만 그 추천에 생긴 사람이야
0: 그래 그래 그래
1: 이 사람이 형 잘생겼지
0: 아, 야야 잘생겼다
1: 어째 그리 잘생겼을까 나는 이 사람하고 돌았으면 하겠다
0: 아이 누구야 이
1: 당신
0: 있는 것은 셉니까?
5: 있구나.
0: 어제 모르겠습니까? 아, 저번에 그 낚시집 갔을 때 내 그 홍청 두 마리 주제 그 뭐입니까? 아, 예, 예. 저 무슨 일인가 하게 되면은, 저 오늘 내가 좀 빚 빠진 날입니다. 예, 저 어딘가 하게 되면, 예. 생일 청사 이치입니다. 예. 예, 저 5시 반부터 정식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1: 오겠다, 암도.
0: 오겠다, 이영구이다.
1: 이건 무기임도.
0: 어째 이영구 아버지 모른다 싶은데요.
1: 무슨 거 해?
0: 어서 문 어서 어서 이리 와요. 말해. 아. 공산당이 어디 있었고? 뭐지?
1: 그 아버지 어떻게 알길래? 아,
0: 전번에 내 길을 가다가 신분증 하나 주셨단 말이오.
1: 그래 이제.
0: 그 아버지 신분증 아니겠어?
1: 그랬었던.
0: 그래 주셨다고 야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전화하면서 알려주더라 말이오.
1: 그 아버지 묘하게 생겼지.
0: 아, 그래.
1: 그 머리를 딱 해봤으면 좋겠다.
0: 저 사람들이
1: 야, 그 꼬리 얼마나 재밌었는데 뻔한 것 같아. 한번 안아봤으면. 아, 이게 내가 지금
0: 그러니까 집에 사람한테 그냥 부시게 놀아야지.
1: 아이, 그럼 말이 된 걸 선생님이 갖고 내 중간에 아까봐 이렇게 하고
0: 야, 그 정말 그
1: 아이, 그만 해도 저 그런 말이지.
0: 왜? 저 이영구 야바입니까?
1: 있었는데?
0: 아, 예. 어제 모르겠습니까? 저번에 그 신분증 주셔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은 제 그 말입니까?
1: 누구이 대기?
0: 아, 예. 예, 저 무슨 인간이 되면 오늘 내 생일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알았어. 예, 고맙습니다. 예.
1: 이야, 난 그 아버지 꼭 보자 했는데, 장소를 알려주고 어떻게 온도?
0: 아야, 야, 이거. 아니, 이번
1: 장소. 이번 장소.
0: 이번 장소. 이번 장소. 이번 장소. 이번 장소. 다물래?
1: 아니기랬구만. 야, 경매 경매.
0: 아, 온돌이라.
1: 이거 이름 개코 같았다. 무슨 이름? 한족인도 저쪽인.
0: 아, 전번에 우리 집 와가지고 온돌 소리라도 나는 말이 온돌 소리.
1: 그 사람 어떻게 이런데 온돌?
0: 아, 그 사람 전번에 그럴 때 무슨 이랬으면 자기네 전화 안 하면서 내 전화번호 적어주더라 말이.
1: 그거는 그런 일감이 있으면 제게 전화해 달란 게지.
0: 어?
1: 이 뭐저리야?
6: 간다.
0: 예, 예. 아니, 바쁘시네 떠니까 찾아와가지고.
6: 아, 일단 와야지.
0: 예, 예, 예.
6: 야, 예, 예. 야.
0: 저.
6: 아, 이게 어째 이렇게.
1: 예?
6: 내 지내 일찍이 왔쟁가?
0: 아, 아니, 이제 곧 올겠다.
1: 예.
0: 아, 자, 먼저 자, 한번 보십시오.
1: 예, 저기 뜬다.
6: 아, 야, 그래, 그래.
1: 저 지금 저, 어머사이 쿠쿠만 거기 앉아.
6: 야, 야, 그래지.
1: 술을 딱 해야 돼, 마음서.
6: 그래, 그래.
1: 이책이랑 먼저 잡수 없어. 내 잡수나 했어.
0: 예, 내 전화 지금 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예.
1: 내 잡수나 했는데. 그나저나, 이거 봐라. 유수씨 다디는 게 어때 손님이 아이옵니다.
0: 글쎄 이제 자식아 다디는 게 어째 가니까 이게.
1: 이거 그래 내 손님이 오는 거 보면 사이에야 하잔데 내 말 아이들 띵게.
0: 좀 가만히 있어 좀 혼자 죽겠네.
6: 일로 와.
1: 어째
6: 일로 와.
0: 아이고.
1: 어째 벌써 나온다.
6: 아이고. 당시 오늘 이 삶만 먹고 체랬구나.
0: 술 한 잔 붙잡는 게 걸려서 가지고.
6: 괜찮다. 이놈아,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독사 받아봤어. 야, 난 그럼 먼저 실례하겠어.
0: 예, 예, 그렇습니다.
1: 잘 가셔.
6: 예, 예,
0: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6: 예, 그래, 예.
0: 어이, 다시!
1: 우리 숙한 거 다 음식을 어떻게 덮고 전화 대접하면 고맙단 소리 나듯이.
0: 야,
1: 내 말은 절대 아닌데,
0: 그런
1: 분이 없는 거 없어. 이제 오겠습니다, 모두.
0: 어이, 나 누구 말입니까?
1: 누구 다 음식이 나온 거 물려준다 했더니 내 말 안 듣는데. 그나저나 간에 체질 얼마를 내놓었었던.
0: 어디, 당신 아이 줄게.
1: 아, 당신 아이 줄 돈도.
0: 어? 나도 당신 받았는데 내가 돈을 오고 내가 당신을 태워버렸지.
1: 아이가 재밌게. 야,
0: 야, 야, 이게 뭐야.
1: 알아, 어찌나 한 사람 왔다는 것도 빈게 그냥 그대로 먹고 갔지. 내가 아이들 어찌겠느냐.
0: 뭐래, 진짜 인생에 살지 마자는 잠깐 찾아가지지.
1: 내게 내심도 당신 먼저 자리다 해.
0: 당신 그게
1: 제일 먼저
6: 자리다 해. 여기.
1: 정말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5: 네, 좀 빡질려 했습니다.
7: 정말 참새 방앗간을 지났던 그래.
1: 네, 그렇죠, 그렇죠.
5: 그러니까 사람마다 잔치는 적게 하고.
1: 네, 생일은 적당하게 세고.
7: 사회와 가정의 부담을 적게 주다. 이것이 뭡니까?
5: 예,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8: 오늘날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민족의 자유와 조국의 해방을 위해 저연석에서 피 흘리며 싸워온 혁명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춘 씨에 계시는 열사 유가족 전옥원 씨는 열사이신 아버지 전옥문 씨를 그리면서 노래 부모님 사랑을 요청해봤습니다. 네, 모든 열사 가족들도 함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이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란 말이 있습니다. 연계시 건공가도 장생사회구역의 송삼식 씨는 항상 사위를 아들처럼 대해주시는 장모님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장백산 기슭은 나의 집을 요청해봤습니다. 연영성 청문현에 계시는 송삼식 씨 장모님께서 사위가 요청한 노래를 들으시면서 즐거운 생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옹기종기 모여서 바람에 살랑살랑 몸을 맡기는 예쁜 코스모스들이 가을이 왔다고 재잘거리는 것 같습니다. 환하게 웃는 코스모스처럼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어느 아름다운 곳으로 오늘의 요청한 마당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13000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1: 中波873kHz，초단파103.5MHz，흥룡강조선호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听众朋友们，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黑龙江朝鲜语广播健康与生活节目，我是主持人金仁成，欢迎各位收听。본방송은위챗으로도청취가능한데요위챗애플이즉微信小程序에龙广电台를검색한후조선어방송을클릭하면휴대폰으로도실시간청취가능합니다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수를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1: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을지 모르므로 말이나 행동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에서 새와 쥐는 각각 사람들의 말이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낮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은 언제든지 들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밤에 쥐가 몰래 움직이는 것처럼 말은 언제든지 비밀처럼 퍼질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에게 말을 하고 어디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0: 그 말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말뿐만 아니라 비밀이나 정보를 나누는 모든 행위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도록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져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과 정보는 항상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내뱉기 전에 그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옛날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로 밀접하게 살아가며 작은 마을 안에서는 소문이나 정보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비밀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중 몇몇 사람들은 밤늦게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에 나눈 이야기들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상인이 밤에 여러 사람과 중요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거래의 조건과 자신이 가진 비밀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이 정보를 알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한 채 마을의 쥐들이 그 근처에서 몰래 움직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밤에 그가 한 말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쥐들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국 정보는 곧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상인의 비밀은 쉽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말과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고 특히 중요한 이야기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곳에서만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생겨났고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사소한 대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상인이 밤에 했던 이야기처럼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우리가 일상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의 신중함을 강조하는 교훈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사람들은 대개 대화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 말이 어디로 퍼져 나갈지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곤 합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농담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말을 나누는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이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논란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영향력과 책임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대화나 정보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말의 신중함은 단지 사회적 예의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비밀과 정보를 관리하는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나 민감한 정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전달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 속담은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특히 중요한 업무나 개인적인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다루는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정보의 유출은 개인적인 평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업무상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만 이야기하거나 적합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정보가 퍼지기 쉬운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와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정보 환경에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대화나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나누는 것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는 철저히 관리하고 그 정보가 외부에 전달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또한 소문과 오해의 확산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했던 말이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않고 그것을 해석하거나 변형시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소문과 오해입니다. 소문은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통제하기 어려운 속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왜곡되고 사실과 다르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나 갈등은 종종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이나 부주의한 표현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문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말의 정확성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그 말이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의미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문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판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나누기 전에 그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를 예방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은 말의 중요성과 그 말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이 속담은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나누는 말이나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비밀을 지키고 정보를 관리하며 소문과 오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자신이 하는 말과 그 말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신중하게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걷기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걷기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거나 걷는 시간이 얼마나 적절한지, 주당 몇 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는 걷기 운동이 심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심장 건강을 최적화하는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를 알아보겠습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 질환 예방, 심혈관 건강 개선,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등 걷기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심혈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심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걷기를 하면 심장이 더 강하게 박동하고 산소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심장 근육을 강화시키고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결과적으로 걷기는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춥니다. 심혈관계 건강을 개선하는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장 강화. 걷기는 심장을 강화시키는 유산소 운동으로 규칙적인 걷기가 심장을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혈압 낮추기. 걷기는 고혈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장기적으로 혈압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개선. 걷기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A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체중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과도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걷기 운동은 칼로리 소모를 촉진하고 지방을 연소시켜 체중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특히 하체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전체적인 칼로리 소모를 증가시키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면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심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체중을 감량하고 체중을 정상 범위로 유지함으로써 심혈관계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는 자연 속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쌓이면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걷기는 이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는 뇌에서 엔돌핀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심장의 부담이 적어지고 이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심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걷기 운동이 심장에 미치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절한 시간과 빈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과연 하루에 얼마만큼, 주 몇 회를 걷는 것이 심장 건강에 가장 최적인지에 대한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심장 건강을 최적화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심장협회는 성인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당 최소 150분의 중등도 강도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루 약 30분씩 걷는 것으로 환산됩니다. 30분 걷기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은 심혈관계의 효율을 높이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통한 심장 건강 증진 효과를 얻으려면 주 5회 이상 꾸준히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심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주 5회 이상 하루 30분의 걷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도로 운동을 하면 심장 기능이 개선되고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걷기 운동을 주 5회 이상 실천하면 심장 건강은 물론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됩니다. 이 빈도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목표로 점진적으로 걷기 시간을 늘려가며 운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의 효과는 운동의 강도와 페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등도 강도의 걷기 운동은 심장에 가장 적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르지 않게 걷되 가벼운 호흡 곤란을 느낄 정도로 걷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빠르게 걷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 정도의 속도는 심장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심박수가 목표 범위에 도달하도록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대개 운동 중에 가벼운 땀을 흘리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호흡을 유지하는 페이스입니다.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심혈관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걷기 운동의 시간과 빈도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으며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 항상 같은 경로와 같은 시간에 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사로 걷기나 빠른 걷기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횡단보도나 경로에서 짧은 간격으로 빠르게 걷는 인터벌 훈련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형 운동은 체력 향상과 심장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운동을 보다 쉽게 일상에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걷기 운동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을 소개합니다. 걷기 운동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이용하기, 주차장에서 먼 곳에 주차하기, 버스나 지하철을 한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등의 작은 습관을 통해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걷기 운동을 더 자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시작하고 점차 목표를 1시간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몇 번 걷기를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지속적인 운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좋게 만들거나 운동 후 느끼는 상쾌함을 생각하며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걷기 운동의 성과를 기록하고 점진적으로 달성한 목표를 체크리스트로 작성하면서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올바른 걷기 운동을 실천하려면 과도한 운동이나 부상을 피하고 신체 상태에 맞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적절한 강도로 천천히 운동량을 늘려가야 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처음에는 짧은 시간 동안 걷기를 실천하고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발목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리한 보폭이나 잘못된 자세로 걷기 운동을 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키고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 중 불편함이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0: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1: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네, 황금 가을이 다가오자 룡강 대지는 울긋불긋한 가을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은 대형 알령으로 들어가 오색으로 물든 북극의 비경이 어떻게 대자연의 선물을 전망 밝은 생태 경제로 전환시키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카 신조 북극 광장은 가을철 북방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관광 장소입니다. 이곳은 여유롭게 거닐며 산과 물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롭고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놀이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마카에 와서 북적을 찾는 것은 기본 수요일 뿐입니다. 관광객들의 심도 있는 체험에 따라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하천을 유람하면서 양국의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인기 아이템으로 떠올랐습니다. 관광객의 급증으로 새로운 경영 방식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최북단의 작은 마을에 새로 생긴 오로라관과 막구역참은 모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습니다. 최북단 우체국, 최북단 공급판매 합작사 등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네, 흑룡강에서 오화산은 특별히 어느 산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을을 맞아 부동한 정도의 나뭇잎들이 색깔이 변화함에 따라 마치 대자연이 색깔 저절판으로 산색을 다시 어색찬란하게 물들인 듯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흑룡강이 중국 최북단 반도 북극섬을 따라 급전 역류하면서 독특한 오미가 자형 강만을 이루었습니다. 강변의 숲은 금빛색, 붉은색, 금푸른색으로 물들어 푸른 강물과 잘 어울리며 아름다운 풍경선을 이루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주변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산 아래 북극의 아이슬란드 블루베리 리조트는 최근 고객 피크를 맞이했습니다. 장마기 들이오면 관광객들은 마카 리먹국 전초 삼림 건강 양생 민박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네, 유휴 공장 근무를 개조한 이 특색 민박집은 이미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설치한 역시즌 아이스하우스는 손님을 요치하는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네, 대흥알령의 가을은 가장 아름다운 색채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대흥알령의 가을은 오색찬란한 자연 생태의 선물이고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며 민박집에 활기를 불어넣고 양조장 생산이 전성기를 맞는 시즌이며 더욱이는 삼림지역 주민들이 녹수청산을 금산은산으로 전환시키는 안정되고 행복한 시즌입니다.

네, 가을은 감기 발병률이 높은 시기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네, 다른 질병을 유발하고 건강에 잠재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체력을 강화하고 가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가을 감기를 예방하는 다섯 가지 꿀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네, 가을에는 양기가 점차 줄어들고 음기가 길어지므로 네, 여름에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게 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조절해야 합니다. 일찍 자면 양기의 수렴을 따르고 음기를 보양하며 일찍 일어나면 폐기를 이완시키고 과도한 수렴을 방지할 수 있으며 네, 폐기 능력이 강해지면 네, 또 외부 질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맑은 날 외출하기. 네, 중의학에서는 네, 슬픔과 우울은 폐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데 네, 가을에 기분이 가라앉으면 폐질환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네, 명상, 요가, 독서 등 방식이나 또는 날씨가 맑을 때 외출하여 가을만의 즐거움을 느끼고 마음속 슬픔과 우울을 없애야 합니다. 대추혈 두드리기. 네, 우리의 목은 제7경추 돌기 아래 함몰 부분인 대추혈이 위치한 곳입니다. 대추혈은 동맥에 속하며 양경기혈이 모이는 곳으로 네, 양경기혈을 통솔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혈을 마사지하고 두드리면 네, 양기를 진작시키고 심신을 해치는 외계 물질에 저항하며 네, 풍한 습기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감기와 기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산사와 말린 매실 먹기. 네, 종이에서는 폐는 수렴과 숙강의 작용을 하며 신맛을 나는 음식을 먹으면 수렴과 보습의 역할을 하고 네, 폐의 수렴을 돕기에 산사, 말린 매실, 레몬, 금귤 등과 같은 음식을 먹으면 신체의 음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매운맛은 주로 발산 역할을 하기에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네, 폐의 수렴 기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피해야 합니다. 매일 꿈꾸는 세상과 적삼리를 자극하기. 네, 가을이 되면 먼저 비장과 유의 기능을 강화해야 보양식 재료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적삼리를 자극하여 비장과 위장을 건강하게 하고 기와 혈을 보하며 경락을 원활하게 하고 신체를 튼튼하게 하며 심신을 해치는 외계 물질에 저항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렌후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관광 출행을 계획하고 있을 것입니다. 네, 낯선 곳에 가면 어떻게 믿을 만한 호텔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숙박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알아볼까요? 네, 우선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서 호텔을 예약해야 합니다. 출행 계획이 있다면 네, 호텔 공식 플랫폼 혹은 정규적인 생활 서비스 미니앱에서 가능한 한 빨리 예약하고 최근 네티즌들 댓글

글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네, 평점이 높고 평판이 좋으며 관리가 엄격한 호텔을 선택하는 것이 숙박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문을 잘 닫고 방범고리를 걸어야 합니다. 투숙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문 잠금 장치가 온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먼저 방문을 안에서 잠글 수 있는지 방범고리가 잘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혼자 외출할 때에는 내 안전의식을 특별히 강화해야 하는 바 표지로 방범 잠금 장치의 틈새를 메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 밖에 있는 사람이 방금 잠금 장치를 열기 어렵습니다. 셋째, 네, 문을 두드리면 쉽게 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호텔에 투숙한 후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면 특히 심야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문을 두드리는 경우 네, 먼저 고양이 눈을 통해 상대방의 외모, 옷차림, 증근 등을 관찰하여 호텔 직원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호텔 프렌터에 전화를 걸어서 네,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원이 불분명하고 행동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네, 즉시 프렌터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강제로 방에 진입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한다면 110에 신고하여 전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여 경찰에 추가 처리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힐링쉼터는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젯 애플릿에 눈광댄타일을 검색해 조선말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0: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석의 코너에서는 리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리족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의 소수민족 리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족의 역사를 알아봅니다. 리족은 중국 해남도의 최초의 토착 주민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리족은 해남성의 능수와 보정, 사마, 낙동, 동방, 창강, 백사, 경중, 오지산 등 현과시에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해남성 경내의 만령, 경해 지역과 귀주 등 성들에도 일부 산재했습니다. 2010년 제6차 전국 인구 보편 조사에 따르면 리족의 총 인구는 146만 여 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리족의 리는 검을 여로, 리족에 대한 한족의 호칭입니다. 사서에 따르면 서한전의 나골, 동한 때 마을리, 오랑캐만, 수나라와 당나라 때 속들 리로 불린 남방의 일부 소수민족 중에 해남도에 살고 있는 리족의 선조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리가 오늘날 리족의 족칭으로 기재된 최초의 사서는 당나라 후반 유순에 져서 령표녹이입니다. 리족은 한족을 아름다울 미로 호칭하는데 리족어에서 이는 객, 즉 손님이라는 뜻으로 그들이 자신을 토착민으로 자처하고 한족을 손님으로 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족은 내부적으로 방언과 세시 풍속, 지역 분포의 차이에 따라서 합, 기, 윤, 세로 부르나 대외적으로는 보통 구탈 새로 자칭합니다. 때문에 새는 리족의 고유의 족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리족의 선민들은 3000년 전에 은나라와 그 후 주나라 때부터 해남도에 정착해서 원시적인 모계시족 공동체 생활을 해왔습니다. 당시 이들은 원시적인 호미농사, 수렵, 어로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채집이 리족 선민들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진나라와 한나라 때 일부 한족들이 해남도 북부 연해 지역에 가서 상업과 농업, 어업에 종사하면서 리족인들과 함께 이 섬을 갖고 왔으며 한족과 리족 간의 경제 문화 교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기원전 110년 한나라 개국 년간 복파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남어를 평정한 뒤 한나라는 정식으로 해남도에 주해와 담이 두 군을 설치했습니다. 해남도에서의 한왕조의 군현제의 실시는 리족 인민에 대한 한족의 통치를 강화하고 아울러 해남도와 대륙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했습니다. 당나라 때에 이르러 한왕조는 해남도의 경, 애, 만안, 담, 진 등 다섯 개 주의 22개 현을 설치해서 리족 지역에 대한 통치를 한층 보강했습니다. 리족과 한족의 거주 구도도 한족이 북쪽, 리족이 남쪽에 거주하던 데로부터 한족이 외부, 리족이 내부에 거주하는 구도로 바뀌었으며 이런 구도는 세종국 창건 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당나라 때 해남도의 농업은 큰 발전을 가져와 열대 생물 자원에 대한 개발과 이용이 대폭 늘어났으며 중원지대와의 무역을 통해서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족의 선민들이 집과하고 있는 산간 지역의 사회 발전 속도는 아주 더디고 기존의 낙후한 상황과 사회 경제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원나라 때의 조정은 리족 지역에 토관 제도를 설치해서 리족의 상층 수령이 하층 평민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는 리족 사회의 봉건화가 12세기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왔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때에는 리족 지역에서 봉건 사회의 생산 방식이 통치적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족 지역과 있단 리족 지역의 농업 발전 수준과 농기구들도 한족과 다를 바 없었으며 일련의 임모작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선진적인 관계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장마당 무역도 다소 발전해 리족 지역의 종무나 빌랑, 야자가 대륙 지역으로 많이 수송되어 갔습니다. 봉건화 정도가 부단히 깊어지면서 리족 지역의 착취 현상도 갈수록 심해져 리족 이민들의 강한 불만을 야기했으며 리족의 농민 봉기가 잇따라 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서방의 열강들이 경주구 지금의 해구시를 통상항으로 개방하도록 청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대량의 아편과 면사, 등유 등 서양의 물품이 해남도에 난무했고 서양 상인들은 리족 지역의 종무, 빌랑 등 특산품을 대량으로 약탈해 갔습니다. 이는 해남도의 상업 자본을 활성화해 과거 낙후하던 리족의 집거 지역에서도 장마당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리족 지역의 자연 경제 기반과 농민들의 가정 수공업은 다소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대혁명 시기 중국 공산당은 해남도에서 혁명 사업을 전개했으며 토지혁명 시기에는 리족 지역에서 농촌 혁명 근거지를 세우고 토지혁명을 성세호대하게 진행했습니다. 또 항일전쟁 시기에는 해남도에서 각족 이민들로 구성된 항일유격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족과 어깨를 겪고 외세를 몰아냈습니다. 1948년 6월에 중국 공산당은 백사, 보정, 악동 등 3개 현에 9월에는 해남도의 70여 개 도시와 광범한 농촌을 해방했으며 1950년 봄에는 해남도 전 지역을 해방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초기 중국 당과 정부는 민족 지역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해서 불합리한 토지 제도를 개혁하고 빈곤한 농민들의 토지 문제를 해결했으며 세종국 창건 이후에는 일련의 수리시설을 건설해 농업 기반 시설을 한층 보완했습니다. 20세기 50년대 철제 농기구에 사용해서 60~70년대 선진적인 농업 생산 기술의 부단한 보급, 중국 공산당 11기 3중 전회 이후에 농업 과학 보급망의 구축과 보완, 농촌 과학 기술 인재의 육성, 현대 농업 신기술의 도입 등은 리족 지역 농업 기술의 낙후한 국면을 개선했으며 농업 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리족의 민족 언어는 시노티베트어계 장족 둥족 어족의 리족 갈래에 속하며 어음, 어법, 어휘 등이 부이어, 수이어와 비슷합니다. 대다수 리족인들은 한어 구사가 가능합니다. 리족은 본 민족의 문자가 없으며 한문을 통용합니다. 하지만 1957년 당과 정부의 도움으로 라틴 문자를 기반으로 한 리족문을 창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소수민족 리족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에 정설한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졸갑니다. 이번 주엔 림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림미화의 노래로 님의 밧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수만리길 사랑의 힘으로 지친 몸, 힘겨운 다양살이 너만의 사랑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황홀한 그 시절, 행복에 도취되어 꿈을 안고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설레는 내 마음 누를 길 없어서, 정든 고향 품으로 그리움 달래며, 사랑이 배

되어 있는 내 정든 고향으로 그대를 찾아서 신나게 달린다. 그리운 내 사랑 사랑님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아름다운 나의 사랑이여, 사랑의 미로여, 사랑의 밧줄이여.

0: 이번 주엔 린미화 작사, 장순원 작곡, 린미화의 노래 님의 밧줄을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波873 kHz 초단파 103.5 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우리 성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응용과 농기계 장비 제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기반이 가장 좋은 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은 국가의 대형 대마력 첨단 지능형 농기계 장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선도구 건설의 기회를 다잡고 전성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 성의 규모 이상 농기계 장비 기업은 44개에 달하며 제품은 경작 관리, 수확, 전반 사슬을 커버했고 고성능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등은 전국 제1 진영에 진입했습니다. 농기계 총 동력은 7,600만 킬로와트에 가까워 2020년 말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99%를 초과해 수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 성은 층별로 시책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농기계 20개 조항 정책 조치를 내놓아 연구 개발, 중간 테스트, 제조 보급 응용 전반 사슬을 연결했으며 2022년 이후 성급에서 목을 조이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22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 및 농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05건의 획기적 성과 중 우리 성은 37건을 선정받아 비중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우수 농기계 우대 보조를 시행해 7대 종류 47개 등급의 보조 기준을 제정했으며 올 7월 말까지 농기계 12만 4,800대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습니다. 전성의 공간, 지상, 지능, 일체화, 고급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드론은 3만 3천 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인화 작업 농장 20곳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메탄올 주행거리 연장형 트랙터를 중점 임무로 삼았습니다. 메탄올 전기 무인 트랙터는 올 춘경 때 보청현에서 시범 작업을 완료해 경유 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했으며 연료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파안현의 예의 저탄소 스마트 농업 장비 기재 본체 공사가 이미 준공돼 가동 후 1000대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녹색 메탄올 저탄소 농기계의 전순환 산업 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감옥사 시 등지의 농기계 산업 집적 단지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지역 협력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전 2026년 흑룡강 국제농업기계 전시회가 하얼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주요 농기계 제조기업과 스마트 기술기업, 농업연구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중련 중관은 중국 고급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대 마력의 유전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선보이며 흑룡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케이스 뉴올리언스는 올해 흑룡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이수민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농기계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 뒤에는 흑룡강이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우위가 자리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곳은 제품을 선보이는 창고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의 기업지원센터 할빈 대표처 코라 푸조파 수석대표는 AI 지능형 농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문의해왔습니다. 흑룡강의 농기계는 흙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의 광활한 들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담 구역에서는 명함 교환이 끊이지 않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협력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차례의 전시회가 우리성 농기계 산업의 투자 로드쇼가 됐습니다.
우리 성은 한랭지 흑토와 녹색 유기농의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농업을 선도로 삼고 흑토 우수 제품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전체를 단위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용강에 내논이 있다는 성급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널리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 맞춤형 농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수는 2024년에 255개에서 445개로 기지 면적은 116만 무에서 179.9만 무로 각각 74.5%와 55.1% 증가했습니다. 시장 판매액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뚜렷이 높아져 고급 쌀 맞춤 생산은 한 무당 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맞춤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전 북경대학 치국 리성 연수반 대표단이 우리성을 방문해 현대농업, 생태관리, 장비 제조, 문화관광 융합, 농촌진흥 등 분야에서의 발전 경험과 성과를 살펴보고 흑토지에서 펼쳐지는 중국식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을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대표단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남태평양 등 54개 국가에서 온 54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할빈과 치차를 차례로 방문해 하자구 수채 정비 공정, 염가강 농장, 자룽 국가급 자연보호구, 감남현 흥십사촌을 시찰하고 할빈 공업대학 항공우수관, 중국 일중전시관, 비학유업 등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단 구성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자국으로 가져가 흑룡강성을 자국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발전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과 국경절을 맞이해 일전 오상시에서 조선족 군중 추석 국경절 경축문예 공연이 성광리에 열렸습니다. 공연은 골목길 예술단의 웅장한 오프닝곡 붉은의 변강을 비추네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광장무 무대가 펼쳐졌으며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인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상시 조선족 실험소학교와 령운타악단 학생들이 선보인 사물놀이는 힘차고 정연한 연주로 현장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향 오상을 향한 깊은 정과 그리움을 담은 무용, 나의 고향 오상여를 비롯해 장미꽃 한 송이, 새로운 시대로 등 다채로운 무용 프로그램이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특히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합창 무대는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으며 출연진과 관중 모두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행복한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추석 국경절 경축문예 공연은 조선족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더 한층 풍요롭게 했습니다. 또한 민족 간의 소통과 우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단결된 힘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어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드라마 청춘의 노래 원작 양말 각색 허복순 연출 황권학 35번째 시간입니다. 지칠 대로 지친 강화는 말하다가 그만 홍건이 잠들었다.
1: 로방 동무계시오?
2: 누구세요?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1: 시당 외신 부름을 왔소. 강화 동무를 부르라는 지시요. 저 동무는 다쳤소?
2: 네, 말로는 상처가 중하지 않다는데 피를 많이 흘린 모양인지 기운이 없어요. 사람까지 보내어 부르는 거라면 중요한 일이 있을 텐데 깨워드릴까요?
1: 오늘 밤 이제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데 가기 힘들다면 내가서 그대로 떠나지. 깨우지 마시오다.
3: 아저씨.
1: 어휴, 강화동부 깼소. 며칠 여기서 몸조리를 더하면 어떤가? 내가서 동부 상황을 잘 전달할 테니까.
3: 괜찮습니다, 아저씨. 같이 갑시다. 도성동부.
2: 네.
3: 함께 하겠다는 약속 또 못 지키게 돼서 미안하. 날 기다리지 마오. 늦으면 오지 않겠어.
0: 도정은 묵묵히 강화를 바래주었다. 여위고 왜소한 임령감의 뒤를 휘청휘청 따라가는 강화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림도정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0: 자, 학생 제군들, 동맹 휴학을 한 지 한 주일도 넘었는데 도무지 거둘 기미들이 없으니 오늘 학생 대회를 소집하여 등교를 권장하겠습니다. 오늘 보니 학생 제군들 400명은 좋게 참가하는 것 같은데 아주 기쁩니다.
1: 어서 말씀해요.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요.
0: 마침 교육부에서 훈령이 내려왔는데 제군들 앞에서 읽어주겠소. 국난이 엄중하게 된 현하, 북평시 각 학교에서는 누차 애국의 뜻을 표하기에 정부와 사회는 이미 헤아려 살피었다. 그러나 애국 청년들은 의당 사기를 돌이켜 뉘우쳐야 할 것이다. 그보 동맹 휴학, 시위 혹은 학교를 뒤탈하는 활동에 대하여서는 스승들의 권고와 저지가 있어야 하며 탈선 행위에 대해서는...
2: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장 선생님은 매양 공평을 주장했는데 흰 것을 검다는 그런 훈령을 우리에게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적수권권의 학생들이 애국 열정을 표시하기 위해, 그리고 화목당을 헐값으로 팔아먹는 매국노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나섰는데 이것이 탈선 행위란 말입니까? 많은 학생들이 죄도 없이 중상을 입었는데 왜 매국 역적을 규탄하지 않습니까? 왜 학생들이 억울한 원한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3: 답변해라!
1: 교장 선생님, 일본 사람들이 당당한 교장인 당신을 3시간이나 억류했는데 그래,

0: 되지도 않습니까?
1: 제 밥사발만 보고 당국에 아첨하지 말고 목숨을 내걸고 학생들의 의로운 행동을 도와야 할 게 아닙니까?
2: 대강당 여기저기에서 삽시의 장멍린 교상을 성토하는 소리가 마구 튀어나왔다. 이윽고 소리가 좀 잠잠해지자 맵시 있는 털목도리를 두른 허적지 박사가 장교장의 자리에 나서며 목청을 돋구었다.
0: 학생들, 장교장의 오국오민의 지성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생들의 동맹 휴학은 벌써 한 주일이 넘었는데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소? 부대들은 학생이지 정치가가 아니요. 빈 주먹을 가지고 비를 하나 뿌리고 구호나 외친다면 상하는 게 누구요? 바로 무지한 청년 학생들이란 말이요. 애국도 방법이나 생각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찾아.
3: 헛된 소리 마라! 헛된 소리다!
4: 헛된 소리 마라!
5: 나가라!
6: 나가라!
3: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0: 난 당당한 정부가 위임한 대학교 교수야! 내가 왜 물러가? 안 간다!
2: 연단 아래의 경로한 고함 소리가 허 박사를 전율시켰다. 눈치 빠른 허 박사는 얼른 장몽린 교장을 낚아채고 급히 자리를 떴다. 림도정은 흥분된 사람들 속에 끼워 북경대학 사문 대문을 걸어나가고 있었다.
7: 도정아, 네 주장이 옳았어. 회의에 온 게 잘 된 거야. 안 왔더면 허적지 망신을 언제 시키겠어?
3: 도정동부의 주장은 참말 옳았어. 보시오, 우리 북경대학 학생들은 절대로 낙후하지 않지요.
8: 그래요, 동무들. 군중이 일단 일어나면 어떤 어중이 떠중이들도 못 빼겨납니다.
2: 날이 채 밝지 않은 시간, 왕효연의 아버지 왕홍빈 교수는 옷을 걸치고 침대에서 내려왔다.
7: 여보, 정말 결심했어요? 우리 이미 효연으로 혁명에 내놓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50에 가까운 사람이 또 혁명에 나서겠다니. 그러다고 혹시 잘못이...
9: 여보, 뭘 걱정하는지 알고 있어. 나도 당신이 걱정되고 가정이 걱정되지만 이젠 가슴에 불타오르는 이 열정을 꺼버릴 수는 없구만. 사실 허적지의 영향으로 난 많은 문제에서 인식이 명확하지 못했어. 하지만 나라가 위급한 시기에 무의미하게 자신의 보잘것없는 생존을 위하여 보낸다면 설령 100년을 산다는들 무슨 의의가 있겠소? 난 이미 오범거 교수와 기타 진보적인 교수들과도 말했어. 우린 바로 오늘 12월 16일에 시위에 함께 참가할 거요.
7: 여보, 계란국수를 끓일게요. 배불리 먹어야 젊은이들과 함께 혁명을 해보든지 하지요.
9: 그렇게 하오. 그리고 이건 내가 수십 년 동안 심혈을 기울인 연구자료요. 내가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걸 잘 보관해도.
7: 알겠어요.

0: 아니, 당신 이 자리는 뭐요?
1: 나도 같이 갑시다.
0: 당신이 구리회를적인 두자마당에 가겠다는 거요?
1: 영감이 하는 걸 나라고 왜 못하겠소?
0: 좋았어. 좋아. 고국전선에 로 여전사가 하나 불었군. 그럼 이 물건은 누가 보존한다?
1: 우리 릉년이도 이제 컸어요. 집안일은 그에게 맡깁시다.
2: 로 부부는 맵잔 찬바람 속을 헤치고 동제 기숙사로 왔다. 넓은 뜰 아래 왁자지껄 떠

0: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왕총이 가운데 서서 여인 팔뚝을 휘두르며 큰 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1: 하부들!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목대를 세우고 외치는 항일 통일 전선은 실제로 도항주의의 통일 전선입니다. 12월 9일 많은 사람들은 큰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의 선열을 한간 높은 지위와 재물을 얻기 위한 정치적 미천으로 삼으려고 꾸며놓은 술책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런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2: 여보, 저 원숭이 상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3: 왕총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못된 놈이지.
2: 여보,
3: 왜 그러?
2: 저기 보세요, 우리 딸 효연이. 효연이가 군중들 앞에 나섰어요. 그렇게 조용하고 순진하던 효연이가 맞는가요?
3: 우리 딸 아주 사랑스럽소. 잘하고 있어.
4: 하구들, 나는 가슴 아프게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한마디 말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사학부 왕충은 뚫어즈 기파이며 국민당의 특무 졸예입니다. 하구들, 이자들의 기만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매국 역적들을 몸소리치게 하고 감소한 자들을 용감하게 분발시키는 대규모의 시위가 진행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고 피 끓는 청년이라면 어찌 아름다운 우리 조국이 원수들과 그 앞잡이들의 횡행에 녹아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따위 인간들, 왕충 같은 인간들만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민당의 청년들을 치자!
3: 우리 딸 잘한다.
4: 아버지, 어머니.
2: 잘했다, 효연아. 너 제법 단련되었구나. 저놈들이 꼬리 밭밭이 도망치는 걸 보거라. 참 통쾌하구나.
4: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3: 효연아, 우리 온 집 식구가 한뜻이 되어 이제 함께 하자꾸나. 곧 집 앞에서 출발하겠지?
4: 네, 우린 이제 곧 모여서 소재 기숙사로 갑니다. 그쪽 학생들과 함께 합쳐 대열을 다시 종전해가지고 떠납니다.
6: 왕 교수도 우리 시위 행진에 참가하셨다.
7: 왕홍빈 교수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8: 교수 부부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0: 무수한 청년 학생들의 순진하고 열렬한 눈빛 속에서 왕 교수는 눈물이 핑 돌고 목이 메어왔다. 그는 끊임없이 군중들을 향해 손을 젓는 한편 아내의 손을 끌고 천천히 정렬된 대호 속으로 들어갔다. 12월 16일 전 북평시 대학 종학 학생들은 모두 4개의 시위대대로 조직되었다. 제1대대는 동북대학이 인솔하고 제2대대는 중국대학이 인솔했으며 제3대대는 북경대학이 맡고 다른 한 개 대대는 청와대학이 인솔하기로 했다.
9: 더정동무, 밤새 준비하느라 한숨도 못 잤지?
2: 그래, 우린 어젯밤 서너 시간 사이에 북경대학 학생들을 시위 행진에 참가하도록 비밀리에 동원시켰어. 모든 일은 대체로 다 포착해놨어.
9: 어? 효연인 왜 안 보이지?
2: 효연인 동재 기숙사로 갔어. 넌 서재 기숙사로 가니? 그럼 우리 같이 가자. 응.

0: 마신 묘의 서재 기숙사로 모여들었다. 7시가 되자 그들은 큰 깃발을 앞세우고 출발할 준비를 했다.
1: 용감히 앞을 나갑시다. 저 젊은이들을 보시오. 놈들에게 맞아 몇 번이나 쓰러지면서도 가슴을 젖히고 용감히 전진하고 있어.
2: 우리 용감히 전진합시다. 젊은 매들과 운명을 같이 합시다.
3: 왕홍민 교수.
1: 오 교수. 여보, 오범거 교수요.
3: 왕 교수, 저길 봐. 저건 노동자들이요. 노동자들도 이 행렬에 참가했어.
1: 정말 격동을 금할 수 없어.
4: 노동자 형제들, 당신들을 환영한다. 전중공인은 단결하라.
5: 노동자 형제들,
0: 동국대학, 북평대학, 사범대학과 홍달중학, 그리고 청와대학, 연경대학의 시위대열은 환호를 울리며 합류했다. 선교 총집합 장소에는 2만 명이 실이 넘을 학생들이 대열별로 줄을 지어 군중들과 더불어 첫 시민대회를 열고 있었다. 대호의 앞장에 서 있던 림도정의 눈앞에 갑자기 놀라운 형상이 나타났다. 며칠째 소식이 없던 강화가 전문 밖에 있는 전차 꼭대기에 불쑥 나타난 것이다.
2: 강화 동무?
4: 존경하는 동창 여러분! 망국노를 원치 않은 동포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진정한 인민의 의사를 발표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화북의 자치운동은 인민들의 염원에서 나왔다고 더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놈과 내국 역사들이 꾸며낸 날조이며 기만입니다. 이는 오묘한 괴계입니다.
6: 일본 정치를 반하라! 내국 역사를 반하라!
7: 일본 제국주의를 반하라!
0: 전 몇만 청년들의 목은 다 쉬었고 얼굴은 눈물과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허약한 몸에 피로로 말미암아 림도정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지려 했다. 이때 곁에 섰던 한 여학생

영영한 시위자들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다. 끝없이 흐르는 사람의 물결, 눈부시게 산뜻한 깃발, 우렁차고 비장한 구호소리에 실려 굳센 발걸음을 멈출 줄 모르고

드라마 청춘의 노래 전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조선어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화,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연속 방송극 황진희. 소설 황석중, 각색 조혜명, 기획 정호원, 연출 조춘복, 해설 정광, 황진희의 고후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0: 도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서울을 함양으로 옮기면서 도성의 지위를 빼앗긴 송도. 한동안 옛 도읍으로서의 위풍당당하던 기세를 잃어가는가 싶더니 나라의 장사를 좌우하는 부유한 송상대고들이 도중에 가득해지면서 다시금 그젯날의 활기를 되찾는다. 따라서 객주업과 유흥업이 전례 없이 흥성하게 되는 1534년의 송도. 송도의 내성인 반월성의 남문은 객주업으로 흥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돌집이라고 불리우는 곤본의 마방집에 손님이 유별나게 많이 드나든다. 6월 보름날 마방집 동쪽 채 지붕으로 막 보름달이 도둥실 떠오른다. 미음자로 가로막혀 불속처럼 답답하던 안마당이 쏟아지는 달빛에 졸지에 더 넓어진 듯하고 집안의 구석구석이 맑은 달빛에 씻긴 듯 잠옷 정갈해 보인다. 손님도 적지 않은 데다 유도날이라 초저녁부터 동네의 마실꾼들까지 모여들어 마당엔 사람들로 가득하다. 마당 한복판에 깔아놓은 멍석 위에 나이도 각각 차림도 각각인 마실꾼들이 각자 변한 대로 자리를 잡고 앉아 한창 한담 중이다. 마실꾼들 속에 끼어 한담의 열을 올리던 곰보 주인이 시중꾼들한테 불리워 마루 쪽으로 나간.
1: 아, 말숙말인가? 몇 구에면 되겠나? 어디 보자. 평안도 가시는 양반님 행차에 말 20필 맡은 거 하고 해주에서 올라온 집나귀 12필. 그리고 에이, 그럴 것 없이 자네가 마구간에 가서 직접 세보거라. 예.
0: 본보 주인이 말이 끝나기 바쁘게 대문이 벌컥 열리며 노미가 마당에 들어선 그를 알아본 본보 주인이 반색하며 맞아준다.
2: 아니, 이게 누구야? 꼴조카님이 아니요?
3: 나요. 괴똥이가 여기 들리지 않았소?
2: 아니, 며칠째 그 사람 그림자도 못 봤는걸.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삼국지를 읽어주다가 재미있는 관음장 대목에 꺾어놓고 나타나지 않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중이야. 조카님하고 무슨 약속이라도 있었나?
3: 에이, 망할 놈 같은 일하고 급한 병사 때문에 약재를 사오라고 서울에 보내는데 나흘째나 오미자 국에 놓은 달가리구려.
2: 급한 병자라니? 혹시 황진사 댁 마님께서?
3: 아니요.
2: 괴똥이 그 사람이 막대로 임진나루를 건넜으면 오정문이 닫힌 뒤에야 상밖에 닿을 수 있을 텐데 아마 오늘 밤은 상밖에서 자고 내일 새벽 일찍 들어서겠지.
3: 괴똥이가 여기 들리면은

0: 내가 청교방에서 기다린다고 일러주시오. 아니 앉지도 않고 가자고?
1: 가겠소.
2: 아 이봐 김서방, 아, 병자가 대체 누군데 저 놈이 총각이 유도 날 한밤중에 저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거.
1: 글쎄.
2: 아 방금 이 집 주인이 황진사대 안방마님이 편치 않으신가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랬지?
1: 어 그렇게 말했지. 내 생각으로도 청교방으로 넘어간다는 걸 보면 병자가 황진사대가 안방 사람은 아니지. 근데 대체 병자가 누구지?
2: 글쎄 말이야.
3: 모두가 자기 생각에 잠겨 미처 김서방이 말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총각들 속에 끼어앉았던 막둥이가 앞으로 나아지며 소리친.
4: 난 나요 누군지.
2: 내가 안다고? 어떻게?
1: 그래 막동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아냐? 대체 누구여?
4: 어떻게 아는가면요. 맞아요. 전번 달에 여기 또보기하고 글방에서 돌아오다가 함께 자남산에 꼭 끌어 올라갔댔어요.
1: 그래서?
4: 그때 놈이란 사람이 곱게 생긴 윈 섹시하고 산대바위 밑에 앉아 있는 걸 봤는데, 얘 또보기는 그 뒤에도 여러 번 그 두 사람을 산대바위 근처에서 봤대요. 그렇지 또보가? 얘 왜 대답이 없어? 생긴 것처럼 성격도 꼭 기집애야. 네가 뭐 수수할 게 있다고 얼굴이 빨개지며 그래. 나이 열려들으면 이젠 총각이라고. 아 그래요?
1: 너 했던 말은 안 하고 왜 왕청 같은 총각 타령이냐?
4: 참 내가 떠먹이를 말하던 하니 그만.
1: 빨리 말하라고.
4: 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섹시가 화사한 게 꼭 청교방 기생차림이었어요. 나이 좀 들었어도 얼굴이 아주 예쁘게 생겼던데요.
1: 아, 그래서.
4: 근데 얼굴이 백지창같이 하얀 게 병색이 완이 났어요. 그러니 필경.
1: 이놈아, 짧은 햇바닥에 긴 모가지 달아매고 죽은 수다쟁이가 어디 한둘인 줄 아나? 잘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함부로 지껄이다가 놈이 귀에 들어가 봐라. 하춤 추다가 뼈도 못 추릴 녀석.
2: 이게 말이야.
1: 에이, 무서워. 있어봐. 자는 누가 무섭다는 거요?
2: 야, 누구긴 누구겠소? 아까 그 몸이랑 총각 말이지. 아, 뭐라고 그러지 않았는데도 마주보면 겁이 난단 말이오.
1: 그러게 말이야. 나만 그런가 했더니 자네도 그런 거요? 아, 나이도 22살밖에 안 된 총각이 왜 그렇게 더 있어 보이는 건지.
0: 이 놈이란 총각은 이목구비 선들이 굵고 날카로워서 처음 볼 땐 두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자주 보면은 볼수록 정경심 같은 게 생기던데.
1: 에? 정경심이 생긴다고? 참 겁이 나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겠는데 정경심이 다 뭐예요? 넌 공포증이 생길라 하는구만.
5: 저런 사람들은 흔히 입이 무겁고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흔히 쉽게 다가가기가 힘들지요. 다른 사람한테는 일종 두려움 같은 걸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어요.
1: 오, 방금 말한 서울 손님 말이 맞는 말이네. 게다가 노미는 키도 크고 울긋불긋한 심살로만 만들어진 사람이라서 더 그럴 걸세.
0: 그래서 말인데 노미 총각은 그래도 걸핏하면 칼을 뽑아드는 소학패의 불가사리보다야 한참 보살이지 뭘 그래.
2: 아니 그래. 소학패의 불가사리라면 늘 여기 와서 우리한테 단판 소설을 읽어주는 그 괴동일 말하는 거요?
0: 그래. 대여세 전 여기 와서 삼국지를 읽어주던 그 총각 있잖소. 그가 바로 괴똥인 거요.
2: 아니 뭘 미친 말하면 온다다대.
1: 기가 막혀.
6: 어떻게 이 시간에 오는가. 아, 성문이 닫혔을 텐데 월등을 했나?
7: 오가수 구멍으로 기어들어왔어요.
6: 아무튼 남들이 다 노는 유두날에도 극성일세. 에이그, 아랫도리에 묻은 감탕이나 씻지그려.
7: 그래야지요. 아저씨, 나 갈아입을 옷 좀 빌려주시오. 근데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오니까 또 끊는 거예요.
6: 에이, 재미는 무슨 재미. 자네가 오면 삼국지나 다시 들을까 해서 모여 앉았다가 심심들 하니까 그저 웃고 짓거리는 거지. 에, 안 그런가 김서방?
1: 그렇지요. 전번에 딱 재미.

0: 꽤나 황황해 하는 것 같던데.
1: 제게 이대로 그냥 청교방에 넘어가야겠군.
0: 에이 이보게, 에이 옷 갈아입는데 무슨 한나절이나 걸리겠나. 내가 안에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나올 테니 기다리게.
1: 됐어요. 그러지 않아도 길이 늦었다고 야단 맞을 판인데. 에, 나 가겠어요. 아, 얘긴 담에 와서 해주겠어.
0: 에, 그게 뭐 대수인가. 아, 어서 가보게.
2: 마치 제 소리 하는 걸 듣고 온 것 같고 그래.
0: 거짓말이야. 자네 소개 한 줌만 해줬댔나?
2: 아, 자네 같으면 그렇잖겠나. 제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쑥 나타나니.
3: 그래, 방금 그 총각을 불가사리라고 하는 거요? 에, 난 믿겨지지 않는데. 아, 저렇게 잘생긴 인물과 악패란 말이 어디 가당키나 하는 말이오? 에, 저렇게 생님 같은 얼굴로 어떻게 악패 노릇한다고요? 어? 다들 뭘 잘못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오?
2: 아니. 저, 서울선네. 아. 그렇게 인물 보고 사람 평가 마시오. 아. 그러다간 큰코 다칠 거요.
4: 하긴 워낙 그럴만도 하시오. 꾀똥이 총알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이 여자들도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정도라니까요. 하도나 잘생겨서 그가 부중에 어떤 간의 싸움꾼이요, 소악패의 두목이라 하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선뜻 믿지 않고 있다.
2: 생긴 건 저래도 싸움만 벌어지면 대뜸 칼을 뽑아든다니까. 저놈은 싸울 때도 살기 넘치는 얼굴에 생글생글 웃음을 달고 있다. 그래서 더 소름에 끼치지고 있어.
5: 괴동이는 보중에서 이름보다도 불가사리라는 별호로 더 잘 통한다. 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고 어머니는 어느 절에 속한 사당패였는데, 괴동이가 대여섯 살 나던 해 그를 절에 맡기고 나가서 지금까지 종무 소식이다.
0: 괴동이 저 사람 절에 배도 생긴 것처럼 재주하고 총기가 대단하다니까. 그 노스님들한테서 글을 배워 한문 논문 할 것 없이 웬만한 글방 태물림은 뒤똥수 칠 정도고, 권술과 괄부림은 또 어떤가. 노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부중에 그 사람 적수가 없었네. 그리고 누가 청을 들든 시끄러운 일을 잘 해주지. 에, 마실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삼국지 같은 당판 소설도 읽어줘서 여기선 인기가 대단하다니까.
4: 저의 말이 맞는 말이지. 괴똥이 그 사람 말이야, 적진 사람 아니면 누구한테 못된 짓을 안 하고, 게다가 사근사근하고 남들이 어려운 사정까지 잘 봐서서 사람이야 좋지. 단지 싸움질의 이골이 터서 허리가 꺼리는 거지.
2: 한데 놈이 총각이 저런 불가사리를 손안에 놓고 소경막대처럼 부리니 그게 좌석이 아닌가 말이오. 아까도 그 괴똥이를 서울로 약재사러 보내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 별을 잔소.
0: 어? 하긴 그럴만도 하지. 그래, 자네들은 그 놈이 총각이 올 4월 임진나루에서 어느 양반을 혼살 내준 이야기들을 들었나?
2: 대체 무슨 일이야?
0: 귀구멍에 말뚝 박고 다니나? 요즘 부중의 아이들까지 다 아는 이야기를.
2: 아니, 무슨 얘긴지 말 좀 해보시게. 에? 공연이 허기심만 둘 쓰셔 넣지 말고. 말하니까.
0: 그럼 말해주랴?
2: 아, 이것을 빨리 말해보시오.
0: 올봄 황진사대의 서방님이 서울 행차를 하며 바로 노미 총각을 전마자비로 달고 떠났다는구만. 자네들도 알지만 임진나루에 사람이 밀릴 땐 좀 복잡한가.
2: 그렇지.
0: 배가 닫아 서로 먼저 타려고 밀고 닥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노미가 앞에서 길을 틔우고 서방님이 그 뒤에서 붙어서서 가까스로 배 안에 발을 들여놓았다나. 하, 그런데 갑자기 우락부락하게 생긴 구금복 차림의 양반님 하나가 말을 끌고 배에 오르매 앞에 막아선 사람들이 머리 위에 마구 채찍을 휘둘러 댔다더군.
4: 아니, 양반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고 저러도 된다오?
0: 그러게 말이네.

0: 근데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네. 에,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댁 서방님 같은 양반님들조차 채찍에 얻어맞고도 더 큰 봉변이 무서워 아무 소리 못하고 배 한 귀퉁이에 쭈크리고 앉아 얼른 부채로 얼굴을 가리우더라는데. 하지만 그 노미가 채찍질을 당하고 가만 있을 리가 있나. 대뜸 그 양반을 돌아다 보며 눈을 부라리자 그 양반이 다시 채찍을 했는데, 에, 이번에는 그만 채찍 끝이 눈에 맞아서 노미의 왼쪽 눈알이 훌쩍 빠져버렸다다는가. 다른 사람 같으면 중내의 산에 요란히 엄살을 부렸겠지만 노미는 대낮에 빠진 눈알을 강물에 씻어서 눈알에 확 집어넣고는 입을 꾹 다물고 다른 말을 안 틀어내.
1: 정말 도톰내기가 아니구만.
0: 아무리 완악스러운 양반님이라도 남의 생눈알을 뽑아 놓았으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겠지.
1: 그렇지.
0: 내가 건너 기슭에 닿자 먼저 내린 그 양반이 노미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안 됐노라고 사과 비슷한 소리를 중얼거리는데, 노미는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 양반을 잡아뜨려 놓고는 손가락으로 후벼서 왼쪽 눈알을 뽑아 놓고 채찍을 든 바른 손을 잡아서 마른 나무 꺾듯 뼈를 분질러 버렸다네.
1: 잘한 거지 뭐.
0: 그래도 좌중에 누구 하나 노미 총각이 너무 했다고 나무라는 사람이 없었다네.
1: 그거 참 동물하고만 10년 보고 채찍이 다 가라앉는 것 같니 그려.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 양반이란 자가 불호령 한마디 못했겠지.
0: 어이구, 불호령은 어디다 대고 불호령을 하겠나. 워낙 제 얼굴 가죽 제가 벗긴 노릇인 데다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강변에서 당하는 일인데.
1: 이 양반 못된 것이 장에 가서 불호령한다고 나루터에서 형편화 하는 그 따위 양반들은 그저 그런 식으로 버릇을 가르쳐야 한다니까.
2: 그래 그래.
3: 이보게 곰바주기. 사람들이 노미를 황진사댁 차지라고 부르던데 대관절 그 총각 출신이 뭔가? 세전하는 그대게 종인가? 아니면 그저 드릴을 하는 하인인가? 돌아가는 소문이 하도 갈래가 많고 서로 따소리를 하니 혼자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야. 혹시 주인은 알고 있어?
0: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뒤에서 들어 욕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억척같이 보이는 총각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지.
4: 그만.

0: 지금까지 출연의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예술단 성우들이었고 음악 김일광, 효과 허문호,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1: 네, 이것으로 고전 흥상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인성이었습니다.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웃입니다. 우리 성은 우리나라에서 농기계 응용과 농기계 장비 제조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기반이 가장 좋은 성 중 하나입니다. 우리 성은 국가의 대형 대마력 첨단 지능형 농기계 장비 연구 개발 제조 보급 응용 선도구 건설의 기회를 다잡고 전성 농기계 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록색화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 우리 성의 규모 이상 농기계 장비 기업은 44개에 달하며 제품은 경작 관리, 수확, 전반 사슬을 커버했고 고성능 파종기, 옥수수 탈곡기 등은 전국 제1 진영에 진입했습니다. 농기계 총 동력은 7,600만 킬로와트에 가까워 2020년 말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농작물 경작 수확 종합기계화율은 99%를 초과해 수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급화, 지능화, 녹색화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우리 성은 층별로 시책을 펼치고 체계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능형 농기계 20개 조항 정책 조치를 내놓아 연구 개발, 중간 테스트, 제조 보급 응용 전반 사슬을 연결했으며 2022년 이후 성급에서 목을 조이는 핵심 기술 연구 개발 프로젝트 22개를 지원했습니다.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 및 농촌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105건의 획기적 성과 중 우리 성은 37건을 선정받아 비중이 3분의 1을 넘습니다. 또한 우수 농기계 우대 보조를 시행해 7대 종류 47개 등급의 보조 기준을 제정했으며 올 7월 말까지 농기계 12만 4,800대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전년 동기 대비 55.6% 증가했습니다. 전성의 공간, 지상, 지능, 일체화, 고급 지능형 농기계 보유량은 67만 6천 대, 식물보호 드론은 3만 3천 대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무인화 작업 농장 20곳을 건설했습니다. 이 밖에 메탄올 주행거리 연장형 트랙터를 중점 임무로 삼았습니다. 메탄올 전기 무인 트랙터는 올 춘경 때 보청현에서 시범 작업을 완료해 경유 제로, 탄소 배출 제로를 실현했으며 연료 비용을 30% 이상 절감했습니다. 파안현의 예의 저탄소 스마트 농업 장비 기재 본체 공사가 이미 준공돼 가동 후 1000대에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며 집 녹색 메탄올 저탄소 농기계의 전순환 산업체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할빈 감옥사시 등지의 농기계 산업 집적 단지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해 지역 협력 효과가 날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전 2026년 흑룡강 국제농업기계전시회가 할빈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외 주요 농기계 제조기업과 스마트 기술기업, 농업연구기관 등 100여 곳이 참가했습니다. 중련 중관은 중국 고급 농기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계 최대 마력의 유전 하이브리드 트랙터를 선보이며 흑룡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업체들도 잇따라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케이스 뉴올리언스는 올해 흑룡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바이어 이수민은 전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대형 농기계의 시선이 끌렸습니다. 매우 좋은 플랫폼 뒤에는 흑룡강이 동북아를 연결하는 지리적 우위가 자리합니다. 한국 기업에게 이곳은 제품을 선보이는 창고일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발판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프리모르스키 크라이 기업지원센터 할빈 대표처 코라 푸조파 수석대표는 AI 지능형 농기계에 대해 계속해서 문의해왔습니다. 흑룡강의 농기계는 흙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극동의 광활한 들판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상담 구역에서는 명함 교환이 끊이지 않고 통역사들이 바쁘게 오가며 협력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한 차례의 전시회가 우리성 농기계 산업의 투자 로드쇼가 됐습니다.
우리 성은 한랭지 흑토와 녹색 유기농의 핵심 강점을 바탕으로 네 가지 농업을 선도로 삼고 흑토 우수 제품의 브랜드 영향력과 인지도를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 전체를 단위로 맞춤형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용강에 내논이 있다는 성급 맞춤 브랜드를 출시해 널리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농업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성 맞춤형 농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주체수는 2024년에 255개에서 445개로 기지 면적은 116만 무에서 179.9만 무로 각각 74.5%와 55.1% 증가했습니다. 시장 판매액도 크게 늘어 올 상반기 계약 판매액은 55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해 2025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우수 농산물의 부가가치도 뚜렷이 높아져 고급 쌀 맞춤 생산은 한 무당 만 원의 수익을 실현했고 작은 텃밭 맞춤 생산 농가의 평균 소득은 5천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일전 북경대학 치국 리성 연수반 대표단이 우리성을 방문해 현대농업, 생태관리, 장비 제조, 문화관광 융합, 농촌지능 등 분야에서의 발전 경험과 성과를 살펴보고 흑토지에서 펼쳐지는 중국식 현대화의 생생한 실천을 현장에서 체감했습니다. 대표단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남태평양 등 54개 국가에서 온 54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할빈과 치차를 차례로 방문해 하자구 수채 정비 공정, 염가강 농장, 자룽 국가급 자연보호구, 감남현 흥십사촌을 시찰하고 할빈 공업대학 항공우수관, 중국 일중전시관, 비학유업 등을 참관했습니다. 대표단 구성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자국으로 가져가 흑룡강성을 자국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발전 이야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과 국경절을 맞이해 일전 오상시에서 조선족 군중 추석 국경절 경축문예 공연이 성광리에 열렸습니다. 공연은 골목길 예술단의 웅장한 오프닝곡 붉은의 변강을 비추네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활기차고 역동적인 광장무 무대가 펼쳐졌으며 조선족 무형문화유산인 사물놀이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상시 조선족 실험소학교와 령운타악단 학생들이 선보인 사물놀이는 힘차고 정연한 연주로 현장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와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고향 오상을 향한 깊은 정과 그리움을 담은 무용, 나의 고향 오상이여를 비롯해 장미꽃 한 송이, 새로운 시대로 등 다채로운 무용 프로그램이 연이어 공개됐습니다. 특히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네 합창 무대는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으며 출연진과 관중 모두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행복한 삶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 추석 국경절 경축문예 공연은 조선족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행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더 한층 풍요롭게 했습니다. 또한 민족 간의 소통과 우정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단결된 힘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형국화였습니다. 동북망 조선호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극본 남철 연출 김훈이 33번째 시간입니다. 한참 망설이던 류키영이 제자리에 돌아왔다.
1: 희영 동무, 지난날 동부가 세운 공로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조선 전선에 나온 후부터 동부가 우경적이며 비겁하게 처사했다는 것도 사실이오. 공로로 과오를 덮어 감출 수도 없거니와 우점으로 결함을 덮어 감출 수도 없다고 생각하오. 관건은 문제의 뿌리를 잘 봐야 하는 거요. 동부가 지난날에는 용감했는데 오늘은 왜 용감하지 못한가? 왜 전투의 역이 약해졌는가? 그 뿌리를 파내고 허심히 고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류키영 동부가 이런 과오를 범하게 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두들 머리를 써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0: 주부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것은 여러 사람들이 회의의 의제를 해결하도록 인솔하는 호소였다.
2: 제 생각에는 진국발 동부의 말을 좀 더 들어보는 것이 좋겠소.
0: 화살이 또다시 자기한테 날아오자 진국발은 손량을 흘겨보았다.
3: 그래, 진국발 동부가 말하는 게 좋겠소.
4: 네, 지금 말해든 참입니다.
1: 자,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
4: 제 생각에는 해방전쟁이 거의 끝날 무렵부터 조동부의 토지가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전국적 승리가 눈앞에 다가오자 조동무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조동무가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돌아왔을 때 제가 새로운 작전이 시작된다고 하니 이 상처 자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잘못될까봐 무서워했습니다.
5: 아니, 진동무, 그 언제 있었던 일을 들춰내요?
4: 태원 전투가 있기 전 일이요.
5: 내게만을 그런 사상이 있었다면 어떻게 우리 형이 맨 먼저 성벽을 넘었겠어? 그럼 상급에서 나에게 대공상장을 내준 게 잘못됐겠구만. 그때 난 동무보다 더 가까운 전현진지에서 지휘했어.
4: 그건 동무한테 딴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오.
5: 딴 생각이라니?
4: 그건 동무 자신이 잘하고 있어.
5: 난 모르겠는데.
4: 그때 토안부에는 참모장 자리가 비었는데 동무는...
5: 그건 터무니없는 모욕이요.
4: 아니요, 동무 자신이 말했어.
5: 내가? 대체 내가 뭐라고 했어?
4: 그때 동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이번 전투가 끝난 다음 아마도 토안부에 올라갈 것 같다고.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니 이 동무는 몇몇 영장들을 비교해보라고 하면서 이제 두고 보라고 하지 않았어.
5: 그 농담삼아 한 말이 지금에 와서는 원칙적 문제로 되는구만.
1: 진국발 동무, 계속하오.
4: 태원을 해방한 다음 삼영리 뇌화 영장이 참호장으로 승급하고 우리 영리의 부영장이던 손량 동무가 사명 영장으로 임명되자 조동구는 사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상급에서 누구누구를 승급시킨다는 명령서를 본 다음 조동구는 그날 저녁으로 술 두 병을 사서 억병으로 마시고는 이 자기 전도는 끝났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는 온전히 이 사람 저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상급에서 자기의 공로를 몰라준다고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전에 조동구는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20살부터 28살까지 나이 몇 살이면 어느 급에 오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가까운 나이에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물론 고작 영장 자리밖에 자리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주 회적이었습니다.
6: 그 아주 거창한 계획이었는데 아쉽게도 실현되지 못했구만.
5: 아니, 동무들도 좀 생각해보란 말이오. 아, 그래, 상급의 간부 정책에 문제가 없어?
0: 주부는 말없이 진국발도로 계속 말하라고 눈짓했다.
4: 서북지방을 해방한 후 양료진에 주둔했을 때 조동무는 그곳의 모피상과 아주 가깝게 지냈습니다. 늘 모피상네 집에 가서 그 집 딸이며 모피상의 첩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주패놀이도 했습니다.
5: 뭐?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4: 그래,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어?
5: 그건 내가 자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하도 여러 번 청하니까 마지못해 간 거지. 그 사람들이 해방군에 대해 그렇게 열정적인데 우리가 냉담할 수 있는가 말이오. 이건 군민관계 문제며 당의 영향 문제며 정책 문제며 교류 문제요. 그리고 조패너리도 그저 심심풀이로 한 거란 말이오. 상급 앞에서 말하겠으면 좀 똑똑히 말하란 말이오.
4: 그래, 똑똑히 말해야지. 그들은 저동무한테 꽃을 수놓은 백의 한 쌍을 선물했는데 거기에 달콤한 꿈이요 밤 편히 주무시라는 글을 수놓았습니다. 그 백에는 상인의 딸이 수놓은 것인데 그들은 친척관계까지 맺었습니다.
1: 뭐? 친척관계까지?
4: 네, 그 상인에게 손자가 있었는데 조동무는 그 애의 양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동무는 상인의 딸과 누이요 오빠요 하면서 자매란 사이입니다. 결혼에 쓸 물품들도 상인에게서 돈을 꿔서 사들였습니다.
1: 아니, 뭐라고?
0: 두 분은 어찌나 성났던지 낯새까지 변했다. 그는 이빨을 사려 물고 말했다.
1: 진국발 동무, 동문 정말 자유주의의 전형기란 말이오. 저 동무가 자본가 계급과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걸 알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단 말이오.
5: 아니, 그 사람을 다른 자본가 계급과 똑같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근로이민의 출신입니다. 재해를 입고 산사성에서 살 길을 찾아 서북지방에 이른 그 사람은 처음에는 도부장수를 하다 보니 재입살이도 겨우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1: 닥쳐! 열빠진 놈! 이젠 입장까지 완전히 변했구나!
0: 장래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진국발이 자기가 범한 자유주의적 과오를 승인하고 자아검토를 하고 난 후 비판이 시작됐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 류키영의 어두운 면을 잘 몰랐고 그의 됨됨이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선량이 류키영을 날카롭게 비판하더니 탄 지도부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했다.
2: 류키영 동무의 문제가 이렇게 엄중한 지경에까지 이른 데 대해서는 토안부의 지도 일꾼들에게도 책임이 좀 있다고 봅니다. 지난날 토안부의 지도 일꾼들은 류키영을 표창만 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토안부에서는 류키영을 군사면에서도 정치면에서도 막히지 않은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군중들도 그를 수재라고 칭찬하면서 사령원 겸 정치원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자신도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고 우쭐댔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보면 그는 사업을 실속 없이 급발림식으로 해치곤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할 일들은 이미 한 일로 물 흐르듯이 보고하고 이미 해놓은 일들은 상급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기 위해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묻기도 했죠. 하지만 토안부에서는 검열도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견을 드리면 상급에서는 우리를 허심하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저는 상급에서 앞으로는 교훈을 잘 받아들여 다시는 간부들이 이런 착오적인 길을 걷지 않도록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1: 그 아주 지당한 비판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류키영에 대한 처분 문제를 토론합시다. 모두들 자기 의견을 말해보십시오.
7: 오늘 진국발 동무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동무는 사상이 아주 대패적이고 개인주의 사상이 꽉 들어찬 사람입니다. 아예 졸당 처분을 줘야 합니다.
8: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썩어빠진 사상을 갖고 있는 동무가 우리 당에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졸당 처분에 동의합니다.
7: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공로를 많이 세웠고 일시적인 동료로 임기된 문제니 관대하게 처리하여 권리 정지 처분을 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 동무의 문제는 부분적 문제이지 전반적 문제가 아니기에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각도에서 권리 정지 처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류키영 동무의 문제에 대해서는 동무들이 많이 말했기에 제가 몇 마디 보충 토론을 하겠습니다. 류키영 동무의 문제는 대단히 엄중하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부리다가 이젠 입장까지 엄중히 동요하게 됐습니다. 전국적 승리를 앞두고 열렸던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석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산계급의 사탕포탄에 얻어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류키형이 바로 사탕포탄에 얻어맞은 첫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사탕포탄에 얻어맞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에게 개인주의가 많기 때문입니다.
0: 주부는 류키형에게 얼굴을 돌렸다.
1: 류키형 동무, 우리는 동무가 재능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소. 그리고 지난날 동무가 세운 공로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소. 하지만 동무에게는 무엇 때문에 혁명에 참가했는가 하는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소. 오늘 회의에서 폭로된 바에 의하면 혁명에 참가한 동무의 동기부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소. 그러니 이 문제를 잘 생각해보기 바라오. 그리고 동무의 처분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권리정지 처분이 좋을까소.
5: 난 반대요. 난 반대요. 주보, 당신이 오늘 사유한 이 회의는 나를 헐뜯고 모욕하고 타격하기 위해서 소집한 회의란 말이오. 난 상급 당위원회에 신소할 거야.
9: 아니,
5: 에이구, 정말 출당시킬 거 그래서.
10: 그러게, 저거 뭐 저거 막 나가는 거.
11: 그렇게 돌려세우려고 여러 사람들이 구원의 손길을 보냈는데도 제멋대로 붙이고 있다니. 에이치.
1: 동무들, 이건 조직의 최종적인 결정이오.
0: 약혼자들 사이에서 반가운 소식은 빨리 알고 반갑지 않은 소식은 늦게 알게 된다. 류키형이 과오를 범했다는 소식은 후방병원에 쫙 퍼졌으나 양설은 그때까지 감감 모르고 있었다. 어느 날 양설은 자동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골짜기 오구에서부터 부상병을 업고 병원으로 왔다. 그는 혹시 이 부상병이 류키형의 소식을 알 수 있지 않나 해서 물어봤다.
12: 동문 어느 부대인가요?
13: 13사 37반이요.
12: 아, 그럼 어느 영인가요?
13: 1영 붉은 3련이요.
12: 동문의 영... 아니, 동문의 련은 전투를 잘했죠?
13: 우린 15번에 걸친 적의 진공을 물리치고 수만 명 적들의 퇴로를 차단했소.
12: 동문의 련장은 어때요? 전투를 잘하겠죠?
13: 우리 련장이야 더 말할 데 없이 전투를 잘하지.
12: 영장은요?
13: 영장? 에이, 우리 영장은 천하에 둘도 없는 추물이요.
12: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13: 에이, 그가 비겁하게 놓지 않았더라면 난 부상을 입지 않았을 거예요.
12: 도대체 전투에서 어떻게 됐길래 이래요?
13: 우리 영장이 철수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 련은 양쪽으로부터 달려드는 적들의 협공을 받았어. 그 전투에서 우리 목숨을 내걸고 적들을 막아내다가 련장이 중상을 입은 것은 물론 团장도 땅크포에 다리를 크게 상했어.
12: 그래요?
0: 그 말을 들은 양설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돌에 걸린 것처럼 몸을 휘청거리다가 걸음을 늦추었다.
13: 간호원 동무, 많이 힘들어하는구만. 내가 내려서 걸을게.
12: 아니 안 돼요.
13: 지금 동무가 힘에 부쳐 걸음걸이도 휘청거리지 않소.
12: 그래도 안 돼요. 병원까지 업고 가야 돼요.
0: 양설은 부상병을 다시 초업었지만 다리의 맥은 여전히 풀려 있었다. 더욱이는 부상병의 말에서 약혼자가 비겁하게 놀았다는 소리에 양설은 자기가 귓뺨을 맞은 것처럼 견디기 어려웠다.
12: 역동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언제나 용감하게 싸운 그가 그렇게 망신스러운 일을 할 수 있을까? 동무, 금방 말한 것이 동무가 직접 보고 하는 말인가요?
13: 구급소에 가서 동무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12: 그럼 그렇겠죠. 똑똑히 모르는 사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13: 그런데

0: 물어둔 채로였다. 곽상은 이불 대신 외투만 덮고 벽 가까이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다.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고 얼굴색은 누르끼레했으며 신바닥에는 피가 잔뜩 개발려 있었다. 양설이 한쪽 신을 벗기자 곽상이 멍하니 눈을 뜨고 양설을 바라보았다.
1: 오라모, 동은이 아직도 여기 서 있어.
2: 괴보동무, 난 양설이에요.
1: 왜 아직도 여기 서 있는가 말이오? 담부에 달려가서 정황을 보고하라는데 왜 아직도 여기 서 있어? 겁이 나서 그러?
3: 광련장 동무, 한고향 사람이 련장을 보러 왔어요.
1: 잔말 말고 어서 가라 말이오. 어서 가서 보고. 우리는 절대 조국을 망신시키지 않을 것이며 모스럽게 미안한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오. 우리 붉은 삼대는 진지를 지켜낼 수 있다고 어서 가서 보고하라고. 적들은 남쪽 진지를 돌파하고 양쪽에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큰 문제 없어. 적들이 많이 접어들수록 좋지. 놈들의 몸값 조성되고야 말 때야.
2: 꾀보 오빠, 그래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보겠어요.
1: 농담은 그만하고 어서 가봐. 수류탄 있으면 몇 상자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영장에 대한 의견은 다음에 다시 말하기라고.
2: 그 동무한테 무슨 의견이 있나요?
1: 의견이라? 그래, 의견이 있고 말고. 하지만 난 지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어. 이게 어디 의견을 드릴 때요.
4: 아, 이보시오, 간호원 동무.
3: 네.
4: 다음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오. 그 동무는 지금 중상을 입고 혼비 상태에 빠져서 말하는 걸 보면 모르겠어?
2: 네, 알았어요.
3: 반장 동무, 좀 이따 약을 갈아붙인 다음에 다시 와서 만나봐요. 저 동무의 머리에는 아직도 철알이 박힌다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꼬대처럼 말하잖아요.
1: 안 가고 뭐 하는 거요? 빨리 가!
0: 양설은 곽상이 잠들기를 기다려 그의 피 묻은 신 한 짝을 마저 벗겨주었다. 신은 벗겼으나 얼어든 양말은 발이 붙어서 벗길 수 없었다. 팅팅 부어오른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양설은 주저없이 가슴을 헤치더니 곽상의 온 발을 품었다.

0: 드라마 영웅의 아들딸 3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김난, 음악효과 흥록, 녹음 제작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래,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1: 北京时间 8点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中파873kHz 저단파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